0: 안전하게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6월 20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였습니다. 일을 줬다고 해서 일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면 괜히 서운해질 때가 더 많고요. 그냥 좋아서 잘해줬으면 그 자체로 행복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즐거운 주말. 서운한 마음 품으면 더 서운해지니까요. 마음 비우면서 러브레터와 함께해 주세요. 5848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는 지금 일본 여행 중입니다. 바로 위에 언니랑 딸이랑 셋이 처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조잘조잘 떠들어도 즐겁고 별일 아닌 일에도 연신 까르르 웃음 꽃이 피네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못 온 건지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게요. 아유, 너무 좋겠는데요. 꼭 이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다녀와 보셨으니까 나중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자주 이런 시간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김영숙님, 이용의 태양의 저편 청해 주셨어요. 4622님 신청곡은 이상우의 이젠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전은경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여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입니다. 오, 동송시장에서 잡곡이랑 구운 김 파는 가게예요. 아, 오늘은 모처럼 남편이랑 철원 소이산 둘레길 걸어보려고 왔어요. 조금만 들어가도 깊은 숲속 들어온 듯한 분위기랍니다. 솔직히 이곳은 저만 알고 싶은데 그래도 러브레터 가족들은 이 분위기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겠다 싶어서 알려드려요. 흐흐. 애청자 여러분들 철원으로 나들이 오셔요 하셨어요. 오, 와, 그래요. 왠지 철원하면 멀게만 느껴지는데, 근데 요즘 제가 언젠가 네 그 공연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그래요. 동송시장이 있군요, 철원에. 그, 가고 싶어요. 잡곡이랑 김은 직접 구워서 파시는 거예요? 전은경님, 알겠습니다. 소이산 둘레길, 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둘레길 잘, 좋아하시는 곳이라니까 좋은 마음으로 잘 다니세요. 김광식님께서는요, 저는 주식을 10년째 조금씩 해온 사람이고, 아내는 올해 3월부터 5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아내의 수익률이 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은근 저를 무시하기 시작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지나친 자신감에 저러다 더 돈을 넣을까 걱정입니다. 아, 여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 10년째 지금 주식을 이렇게 조금씩 하신다면 뭐 이런 그 주식 시장의 이런 뭐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서로 아내분한테 정보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봐요. 뭘 또 또 뭘 또 운이 좋았던 거라고. 에이 참. 김광식님, 그래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최용식님께서는 장미화의 내 인생 바람의 실험 신청곡 주셨고요. 강병철님께서는요, 원미연의 서로의 자리 비우지 말아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양 시인의 그게 그거라고 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짓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아무 데에서 아무나 만나 아무 말이나 안 가리고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어느 게 다행이고 어느 게 불행인지, 어느 게 더 만만하고 어느 게 더 군색한 건지, 어딘가로 떠나는 철새들이 그게 다 그거 아니냐고 살동스레 저물역을 끼룩거린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기영의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정양 시인의 그게 그거라고 함께 했는데요. 우리끼린 이게 낫다, 저게 좋다, 누가 좋다, 누군 싫다. 네네, 비교하고 갈등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중엔 진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고민들도 참 많죠.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괴로워했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 이득 볼 때가 있으면 손해 볼 때도 있는 거고 결국 지나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일 때도 많습니다. 8003님 김정호의 세월 그것은 바람 청해 주셨어요. 오, 좋아요. 오태수님께서는 한승기의 동해의 꿈 신청곡 주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가을 나그지던 가을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네. 별만큼이나 나를 스쳐가 잊혀진 얼굴 겨울

봄이 다시 오면 아 난 꽃이 피우니 아름다운 마음속에

다시 오면 아 난 꽃이 피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세월 그곳은 바람 한번 가면 다시 오질 않네.

다시 오면 나는 꽃이 피우니 아름다운 마음속에.

근데 저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여행 가려면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 분들은 여행하러 또 다른 곳으로 가시네요. 좋아요. 레드향 재배하시나 봐요. 일손 바쁠 텐데 화이팅. 해충 솔루션 패키지 선물로 드릴게요. 서동진님, 김정은의 널 사랑해 신청곡 주셨네요. 2146님께서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청해 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요. 강인봉의 나의 작은 꿈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자체로 인한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빗길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계점에서 감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불정터널을 막 나와섭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남터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인데요. 모현터널 안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곡 2터널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이고요. 통일로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고양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역시 사고 때문입니다. 잠실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의 정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메

0: 에서 떼술술 떼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오세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직장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애 키운다고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는데 그 친구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애들 다 키워놓고 시집창가 보내고 났더니 잘 살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친구들 정년 퇴직하면 같이 놀기로 했네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많이 좋아했던 양수경 씨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이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동경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선택해서 걸었던 길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세주님 친구분들 정년 퇴직하시면 더 자주 만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찬섭님도 사연 주셨어요. 오늘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쌈도 싸 먹으라고 상추까지 넣어줬는데 아내 덕분에 저는 점심 때마다 진수 성찬을 먹고 있습니다. 16년째 매일 남편 도시락 싸주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 덕분에 경비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신청합니다. 아내가 저에게는 하늘입니다. 와우. 오. 아니, 하, 너무 감동인데요. 박찬섭님. 근데 도시락을 16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싸주시는 아내분의 정성. 하, 정말 그렇게 사랑이 담긴 도시락 얼마나 맛있을까요? 진짜 아내분도 참 대단하시고요. 그런 도시락을 이렇게 고마워하는 박찬섭님도 멋지십니다. 하늘 같은 아내, 하늘 같은 남편. 앞으로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세요. 김송희님은 남편이랑 야구 보다가 남편이 옛날에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에 이범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말하다가 얘기가 슬금슬금 옆으로 새면서 남편이 가수 중에 이범학 가수는 뭐 하나라고 말해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말해서 저희 부부 모두 궁금해하며 대화가 끝났네요. 참 맥락 없는 대화죠. 우리 부부 대화가 대충 이런 식이랍니다. 흑 말 나온 김에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신청해 볼게요. 김송희님, 근데 저는 이런 맥락 없는 대화가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수 이범학이 나오고 노래까지 신청하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부부끼리 사실 가족끼리 대화가 다 이런 식 아닐까요? 아 근데 좋은데요? 주제 딱 정해놓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이 네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맥락 없이 얘기하다가 또 가수 생각나거든요. 신청곡 주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함께 들어볼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이번엔요, 조현주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여동생이랑 둘이서 반찬가게 열었거든요. 해도 될까? 정말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여동생의 의지가 굳건해서 시작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요.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니 이런 것이 일하는 보람이구나 싶네요. 이제 가게 연 지 두 달째인데 배려해주는 남편과 아이들한테도 고맙고 고생하는 여동생한테도 고마워요.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신청합니다. 좋은 느낌이 와요. 오, 와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여동생과 시작한 반찬 가게가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까지 기쁘네요. 오, 좋아요. 어디에 있는 반찬 가게인지 알고 싶은데요. 앞으로 단골도 더 많아지실 거예요.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유철영님은요. 처가에 가서 농사일 돕고 왔더니 삭신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처가에서 돌쇠 사위 소리도 들었는데 돌쇠 사위요? 이제 제 나이도 50이 되니 몸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도 정정하게 농사 지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뵈면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내서 일합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영원한 돌쇠이고 싶습니다. 흐흐. 조영남의 최진사댁 셋째 딸 청해봅니다. 제가 셋째 사위입니다. 아, 유영철님 멋진 사위님이신데요. 처가댁 농사 바쁠 때 가서 매년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힘든 티 안 내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셨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아주 든든하실 것 같아요. 돌쇠 같은 셋째 사위 화이팅입니다. 박호강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호강이다 보니 주위에서 호강하고 사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을 바꿔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호강이란 뜻이 좋은 뜻이고 사람 팔자 이름대로 간다고 저 또한 언젠간 호강하리라 생각하며 쭉 지내왔는데요. 결혼 후에는 아내가 걸핏하면 언제 호강시켜줄 거냐고 물어서 괴롭습니다. 제 나이 63인데 앞으로는 자식들이 저를 호강시켜줄까요? 궁금합니다. 남진의 나야 나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박호강님, 저는 호강이라는 이름이 참 멋진데요. 아니 굳이 호강이 뭘까요? 호강? 내가 여기 있잖아. 아내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호강인데 뭘 무슨 호강을 바래?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부터 호강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아주 좋은 거죠. 이름 안 바꾸길 잘하셨습니다. 김헌태 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지인들 만나 술자리를 합니다. 나이가 모두 70대이다 보니 예전처럼 과음을 하지는 않지만 허허거리며 다 같이 술 한잔 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어제도 한잔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꿀물을 타주어서 마시고 잤고요. 아침에는 북엇국을 아내가 끓이고 있네요. 나이 들어 술 한잔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북엇국 끓여주는 아내가 있으니 저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시면서 박군의 한잔해 신청하셨어요. 오, 진짜 행복하시네요. 물론 과음은 안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어쩌다 한 잔씩 하는 즐거움은 참 좋죠. 게다가 꿀물과 북엇국까지 끓여주는 아내분까지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같이 들어볼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황수정님 사연입니다. 이삿짐 정리하다가 옛날 대학 시절 앨범을 발견했어요. 수십 년을 처박혀 있었던 앨범 속에는 뽀송뽀송한 저의 모습이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지만 저랑 사귀었었던 첫사랑 동기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다시 봐도 참 잘생겼네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귀었던 저였는데 노처녀가 돼서 인물 안 보고 성격만 보고 남편과 결혼했네요. 옛 시절 생각하며 갑자기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조화문의 같은 하늘 아래 들려주세요. 어쩌다 이 옛날 앨범 발견하면요,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추억의 그 시간이 그대로 멈춰있죠. 그나저나 얼굴 안 보고 성격 보고 결혼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생겨 본들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정희재님은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나이 들수록 제 얼굴이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갑니다. 오, 거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울 속에서 제 얼굴 속에서 다시 만나는 느낌이 묘합니다. 아버지가 가수 최희준 씨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종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어릴 땐 잘 모르다가 나이 들수록 부모님을 우리는 더 많이 닮아가죠. 얼굴은 물론이고 걸음걸이도 비슷해지고요. 또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안에 항상 부모님이 함께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정자님도 사연 주셨어요. 러브레터는 옛 노래들을 많이 들려주어서 좋아합니다. 옛날 노래를 듣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찌 찾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 러브레터는 샘물 같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에게 고맙습니다. 추억의 노래들을 들려주어서 제가 소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방송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정원의 허무한 마음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이 세상에 노래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추억이 담긴 노래, 시대와 함께 해온 노래. 앞으로도 저도 더 열심히 옛 노래 들려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래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김중현의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즐거운 일요일 아침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라 더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특히 지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치악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막히다가 동근포에서 북수원 쪽으로 지칩니다. 덕평에서 후보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여주 휴게소에서 여주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원주 분기점에서 원주 쪽의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포 부근부터 답답하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쥐팍 박명수입니다. 이은혜님이 주셨는데요. 40대가 화장이 진하면 짠해 보인다는 얘기 듣고 위축되네요. 연하게 하고 다녀야 될까요? 진하면 진하다고 난리, 연하면 연하다고 난리, 어쩌라는 거죠? 자, 누가 나를 짠하게 여기면 오히려 좋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짠하면 고기나 사달라고 하시고요. 자, 영양가 없는 얘기는 쿠팡기로 날려버리시고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이효리의 노래입니다. 유고 girl.

0: 자,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짠하다 그런 얘기. 아, 오랜만에 본 후배들이, 지난번에 우리 정인왕 씨가 나와서 저보고 짠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젊어요, 지금이. 예. 지금이 가장 젊은 겁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60대면, 65살 되면, 55살에 10년 전 생각하면서, 야, 내가 네 나이 때 난리나. 그러면 저 위에 10년은, 야, 내가 네 나이면 난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뭐든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운내시고요.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소개 못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내 사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푸짐한 선물 5종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802님이 주셨는데요. 명수 형님, 그 노래 그거 뭐죠? 그거 탈탈탈인가? 그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탈탈탈이 아니고요.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코입 탈랄라 탈랄라 성형수술 탈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탈탈탈이 털털털이 아니고 탈랄라입니다. 세상에 참 이 노래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예. 무려 정규 앨범 2026년 역주행을 노려보며 야 계속 노려보는데 안 돼. 예. 볼륨을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님이 주셨어요. 예, 고딩 때 친구들이랑 대전 여행 갑니다. 기차 안에서 듣는 중인데 도착하면 한명수에 나온 대전 맛집들 꼭 가볼 거 와요. 제가 근래 가본 곳이 대전이구나. 근래 가본 곳 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근래 가본 곳이 대전인데 괜찮더라고. 진짜 진짜 괜찮았어요. 대전 여행 딱 좋아. KTX 타고 딱 내리면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걸리나? 내려서 바로 여기서 내리면은 바로 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칼국수부터 시작해서 예 매운 갈비찜인가 그것도 맛싸요 싸. 근데 너무 맛있어. 예 여러분 꼭 한번 예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예 가까운 역이 있다면 KTX 타고 한번 대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빵집도 있고 너무 좋아요. 대전에는 그 빵 축제를 해요. 거기 저 굉장히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더 맛있고 숨어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모르는 게 양님이 주셨습니다. 지팡 너튜브 찍을 땐 풀메이크업 하시는 건가요? 보이는 라디오보다 더 어려 보이고 더 잘생겨 보여요. 야 이제 저기 뭐야 시덕이 불러야 되겠다. 라디오 할 때도 분장해야 되겠다. 얼마나 형편없으면. 그러면 그 풀메까지는 아니고요. 저 항상 평범하게 저희 시덕 코디가 평범하게 해줍니다. 예, 풀메는 진짜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아이돌 돼 아이돌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비용도 비용이니까 예 그냥 평범하게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백상희님이 주셨습니다. 광고 제작 회사 다니는데요. 월드컵 후원사에서 급하게 홍보물 하나 요청해서 월요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지만 쥐팍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일 있는 게 어딥니까 지금. 예, 일 있는 게 어딥니까. 일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일이 일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죠? 2279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그런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당시 저는 학원 강사였는데요. 폴란드와의 첫 경기 날 20명 중에 딱 2명만 학원에 나왔어요. 모범생이 미워 보이긴 처음이었네요. 경기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아유 그때 진짜 저는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좀 잘 안 풀릴 때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코미디언실에서 저랑 개그맨 2명 후배들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좀 안 풀렸어요. 그때도 우리

있는 회의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머리가 붕 떠뜨는 그런 머리가 머릿속이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아 하는 그 아 진짜 그때 감동이 이번에 계속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 해는 진짜 빨리 갔어요. 그 해는 예 월드컵 때문에 2002년 493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회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왕복 4시간이면 편도로 태국을 가고 일주일이면 28시간인데 그럼 뉴욕 한번 갔다 올 시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사 가는 게 낫겠죠. 좀 가성비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죠? 예, 이거 4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면은 이사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4시간을 좀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발전 위해서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좀 아깝네요. 이거는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미스터 택시.

자, 원지숙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이랑 생일파티하고 싶대서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13명이나 온대요. 우리 아들 친구 많구나. 혼자선 안 될 것 같아 친정엄마 찬스 쓰려고요. 예, 어렸을 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이렇게 집으로 와서 놀고, 예, 바비큐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인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빨리 크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거울 보면 저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세월의 흐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젊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네. 윤인숙님이 주셨습니다. 생일이라고 어플에서 팝콘 라지 세트 쿠폰을 주길래 팝콘만 사서 집에 왔는데요. 영화관에서 먹는 맛이랑 다르네요. 역시 팝콘은 영화 보면 먹어야 제맛. 근데 영화도 보러 가면 둘이 가면 영화표 끊고 팝콘 사고 아니면 뭐 저녁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영화만 한 10만 원 나가는데 그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 10만 원이면 어디 그냥 차로 가도 좀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아무튼 간에 이게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한국 영화가 꽉 잡고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겁날 게 아니라 그만큼 볼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도 이제 좀 잘 여름이 성수기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시원하니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 영화도 계속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형고님이 주셨습니다. 예, 손자가 리코더 가지고 와서 한 시간째 야구 응원가를 불고 있습니다. 어찌 저 음계를 다 외웠는지 신기합니다. 근데 귀가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이제 리코더 사가지고 막 부러워. 그러면 이제 막 응원 같은 거 하면은 야 너 베토벤이다 음악 신동이다 해가지고 시키잖아. 두 달이 다 안 한다. 두 달이 다 안 해. 그 희한해요, 그죠? 저희 조카 아이는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막 노래하고 난리났어. 학원 안 가? 유튜브로 배워요, 유튜브로. 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야 역시 그 끼가 있는 친구들이나 예,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코더 부는 친구가 나중에는 진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작곡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재능이 있는 애들은 유튜브만 보고 막 해. 기타도 그렇고 기타도 혼자 막 쳐. 참나. 원스텝님이 주셨습니다. 예. 토요일마다 딸내미 조향사 수업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향수도 만들고 핸드크림도 만들고 룸 스프레이도 만들고 다양하더라고요. 자극받아서 저도 뭐 하나 배워보려는데 집하기 추천해주세요. 아 이게 뭘 배워서 프로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뭘 배워서 프로가 되긴 어려워요. 아마 정도. 글쎄요, 이게 이제 뭘 배워서 그걸로 돈을 벌 생각과 뭘 배워서 내가 즐거운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즐거우려면 악기를 배우는 게 좋아요. 악기를. 본인이,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미래에 어떤 그 제2의 인생을 꿈꾼다면 자격증을 따는 게 좋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즐거우려고 피아노 배우고 그냥 DJing 계속 하는 겁니다. DJing은 어떻게 또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예 아무튼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존의 노래예요.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35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 신예은님이 너무 예뻐 보이길래 저도 따라서 단발로 자르고 매직까지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볼 때마다 자꾸 웃어요. 우이씨. 단발머리라고 다 신예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단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신예은이 되려면 다른 부분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정수리에 새치가 하나 나더니 그 뒤로 여기저기 자꾸 보여요.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예, 거울 볼 때마다 격하게 뽑고 싶어요. 어쩌면 좋죠? 어차피 뽑아야 또 날 거고, 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흰머리 돼요. 예, 염색을 계속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예. 글쎄요, 이게 뭐 새치가 한두 개 정도면 뽑는 게 낫고, 그죠? 뽑는 게 낫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나면 염색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이 쓰일 나이가 옵니다. 곧, 예, 곧 와요. 예. 안경화님이 주셨어요. 안경화님이 지인 소개로 오늘 처음 놀러 왔습니다. 박명수 씨 중저음 보이스 듣기 좋네요. 역시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가수로 하는 게 아니고 DJ라고 했는데 가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토튠 기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히트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히트하는 것은 알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취미삼아 혹은 추억을 만들려고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익스의 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자,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6323님이 주셨습니다. 맘땡터치에서 무한상사 한정판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무도 퀴즈로서 참을 수 없어 당장 달려갔는데 바로 품절 띠로리. 지팡 물량 좀 더 풀어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예, 잘 몰라요. 히트가 치고 있다는 거 알지 제가 물량을 풀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넘쳐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분들이 예, 그런 것도 살 수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잘 된다고 하니까 저 기분은 참 좋습니다. 8994님이 주셨어요. 자전거 타다가 다리에 쥐나서 20분 만에 겨우 풀렸는데 이번엔 반대쪽에 쥐가 나서 강제 휴식 중이에요. 19년 만에 타는 자전거라서 그런지 종아리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운동을 많이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가끔 저도 자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세월의 흐름은 어떻게 따로 잡을 수가 없고요. 예 대신에 본인의 평상시 관리로 그나마 좀 젊게 예,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156님이 주셨습니다. 경비를 하는 73세 청취자입니다. 재활용장에서 멀쩡한 라디오 하나 주웠는데 주파수가 89.1밖에 안 잡혀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듣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내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 89.1을 라디오를 듣던 어떤 분이 갑자기 너무 재미가 없었던지 아니면 너무 웃겼던지 어떤 이유로 집어 던졌는데 고장이 나고 딱 그 채널만 나오게 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거 던진 분도 KBS 애청자야. 애청자. 맞아. 예. 아, 진짜 아무튼 간에 잘 됐네요. 예. 계속해서 저희 KBS 라디오 89.1 너무 재밌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DJ들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쭉 우리 것만 애청해 주세요. 자, 1585님이 주셨습니다. 명수 형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저지 밀크 푸딩이 한 보따리 왔어요. 역시 잘 되는 라디오는 다 이유가 있네요. 라디오쇼 최고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0: 왔네. 사진 봤는데 무지하게 왔네. 이렇게 좀 여러분께 드리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도 베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좀 트라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물이 77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종형님이 주셨습니다. 눈 처짐 때문에 쌍수하러 왔는데 겁나요. 집학 조언이 절실합니다. 태어나서 세 번 운 것 중에 하나가 쌍수할 때였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프셨나요? 기분 좀 나쁜 아픔 있죠. 기분 나쁜 아픔. 예예. 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보통 이제 수면 마취로 재워요. 그러다가 깨워요. 깨워. 왜냐면 이게 눈 떠봐요. 감아요. 이거 해내니까 떠. 그런데 딱 깨. 그때 이제 잠깐만요. 눈 크게 뜨세요 하면서 이제 꼬맬 때, 꼬매거나 절개할 때 이제 절개한 다음에 꼬매잖아요. 그때 느낌이 있어. 바늘 들어갈 때 아파. 아 그래. 참을만해요. 참을만한데 꼭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하면 크게 뜨고 그렇게 해서 좀만 참으면 되니까 이뻐지려면은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미의 노래 듣겠습니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1: 듣고 있나요? 나의

황동일님이 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앞두고 있어서 며칠째 금주 중입니다. 치맥도 하고 싶고 피맥도 간절하네요. 검진만 끝나봐라. 아우 진짜. 아 저는 저 지난 토요일에 삼겹살에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사가 너무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기뻐서 한 잔 먹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라도 먹어야 인생 살맛 나지. 그렇게 먹고 오늘은 또 뛸 겁니다. 집에 가서 예, 뛸 거예요. 이영우님 주셨습니다. 예비 사위 불러서 면접하니 면접을 봤는데요. 밥도 복스럽게 잘 먹고 엉덩이도 가벼워서 식사 후에 설거지 하겠다고 덤비는 거 말리느라 진땀 뺐네요. 최종 합격입니다. 땅땅땅. 보통은 다 잘해요. 예예. 예. 처음 볼 땐 잘해요. 예, 그 다이문장 거. 아무튼 마음에 든다니까 예 아주 예쁜 그런 또 아들 같은 그런 사위 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준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큰맘 먹고 중이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왔는데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관광은 일도 안 하네요.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애들이 왜 그러냐 진짜 힘들게 거기까지 데리고 갔으면 좀 놀고 엄마 아빠랑 좀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지 전화기만 볼 것 같으면 뭐로 갔어. 예. 근데 딱 중학교 2학년이 그럴 때긴 하다. 그죠? 예.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즐거워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아이들 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나트랑 갔다 온 것 같아요. 기억으로 워낙 많이 가가지고 어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나트랑 갔다 온 것 같아요. 거기 되게 프랑스 느낌의 예쁜 마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재밌게 놀고 오시고 이번엔 김다운님 저희 동네 마트에서 수박 9,900원에 할인 판매한다는데 가서 몇 통을 사올까요? 뭐 드실 만큼만 사와야죠. 한 두 통 사서 한 통은 갈라서 먹고 한 통은 이렇게 좀 잘게 해가지고 이제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길게 이렇게 썰어서 보관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나중에 수박 주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수박 주스 한 잔에 8,000원 거더라니까 한 잔에 몇 잔이 나오겠냐고. 예, 저 수박 주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5382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 판교 백화점에서 명수홍 봤어요. 멀리서도 존재감 뿜뿜 실물 미남 인정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판교 H백화점에서 그 팝업 스토어를 하는데 제가 인사하러 갔거든요. G팍이랑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라디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좀 구매 좀 해주세요. 구매 좀 해주세요. 예,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 다음이요?
2: 트롬본.
1: 트롬본?
2: 네.
1: 트롬본이 됩니까?
2: 제가 명색 너무 좋아해서.
1: 예, 예. 트롬본. 연주. 자, 우리 권찬우 군. 예. 야, 찬우, 아니, 찬우군. 네. 유튜브 많이 봤구나.
2: 와.
1: 연습 좀 했네.
0: 아니, 어떻게 입으로 트럼본 소리를 냅니까? 저도 안 내는데. 자, 이 트럼본으로 연주한 이 친구가 저의 노래를 연주를 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자, 1번 바다의 왕자, 2번 바람의 아들, 3번 바보에게 바보가, 4번 바보야. 사실 바보야라는 노래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예. 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댄싱 게놈의 노래입니다. I'm so sexy.

0: 섹시.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7: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내드렸던 예,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요, 바보에게 바보가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 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어야죠. 예. 지금 결혼하면 좀 더울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영동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빗길에 운행 여건이 좋질 않으니까요.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대부분의 정체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선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되고 있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는 17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또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남이 분기점 부근이나 비룡 분기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호법 분기점에서 남이천 쪽에 이동 불편하겠습니다. 진천터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오창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쪽입니다. 북대전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자세를 교정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무의식 중에 턱을 내밀고 있진 않나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해서 올리고 있진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의식이란 말이죠. 나쁜 자세라는 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있을 때 나오니까요. 이게 교정이 쉽지가 않죠. 지적받으면 잠깐 꼿꼿했다가 다시 흐트러지고요. 또 지적받으면 의식해서 좀 잘 있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 좌절의 무한 반복이죠. 하지만 뭐든 단번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시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안 되면 다시 하고, 잊고 있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도 또 다시 하고, 이 다시의 무한 반복이 무의식을 바꾸고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0: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리듬이죠. 쿵짝 쿵짝 쿵짝 이런 거요. 네. 독일의 싱어송라이터이고 8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유로디스크 열풍을 이끈 유로디스코의 여왕 패티 라이언의 음악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You are my love, you are my life였어요. 당신은 내 사랑이고 내 전부죠. 당신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곡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거나 막 달리거나 또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 등 떠미는 것처럼 좀 센 거 느껴지시나요? 음악으로나마 여러분을 좀 기운나게 해야겠다는 우리 무의식과 의식의 콜라보 선곡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백션의 백뮤직은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문턱이 아예 없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뭐 막 달리는 노래도 좋고요. 방방 뜨는 노래 아니어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노래면 다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프로니까요.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정도영 씨가 백디 고딩 딸이 공부한다며 새벽 3시 반까지 공부하더니 아직도 안 일어나요. 차라리 12시에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 듯한데 아우 답답해요 하셨습니다. 걔가 더 답답하죠. 5532님 저 직장인이에요. 오랜만에 날 잡아서 미뤄뒀던 옷 정리 중입니다. 임백천님 라디오 들으면서 정리하니까 지겹지 않네요. 오늘 첫 방문인데 주말에는 꼭 같이 할게요 하셨습니다. 주말반이시군요. 0625님 차 실내가 터지도록 볼륨을 완전 세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혼자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자, 오늘도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가입해 주세요.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수익은 해커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이 사람 목소리 참 매력 있죠. 밴드입니다. 퍼블릭의 노래 Honey in the Summer였습니다. 밖에는 사랑하는 커플들이 많은데 난 혼자 드라이브해 지붕을 열고 햇살을 받으면서 내 차에서 혼자 파티를 즐긴다고 여름날의 내 사랑.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이 허니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드라이브를 가리키고 있네요. 외롭지만 낭만적이고 청량한 어떤 그 솔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미국 밴드 퍼블릭의 Honey in the Summer였습니다. 2012년에 결성됐군요.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립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요. 팝음악계의 로맨티스트입니다. 리오 세이의 음악 More Than I Can Say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어서 역시 영국 밴드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Life is for Living이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죠. 감성적인 사운드로 사랑받은 밴드예요. 당신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노래해요. 힘들고 지쳐도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말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자.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리오 세이어 More Than I Can Say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Life is for Living.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Life is for Living,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두 곡 듣고 왔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예요. 요즘에 수박을 깍두기 모양으로 깍둑썰기에서 많이 먹죠. 예전에는 큼직하게 썰어서 이루 와구와구 베어 먹었잖아요. 얼굴에 다 묻히면서. 그럴 때 수박 썰어주면 가장 먼저 스캔했던 게 있죠. 어느 조각이 그나마 씨가 덜 박혀있나 하는 거요. 수박 먹으면서 씨를 일일이 뱉어내는 거 이거 귀찮잖아요. 요즘에 그 카페마다 수박 주스가 인기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생각했더니 이 수박 자르는 일만 하는 알바생을 따로 뽑기도 하나 봐요. 그 동네 중고 거래 앱 있잖아요. 거기에 그 카페에서 수박만 전담해서 손질해 줄 사람을 구하는 광고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해 주는 귀한 손길들이 있죠. 자, 이 시간에도 사연을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도 아니고 호흡 긴 사연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그 귀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코너예요. 자, 오늘은 조영섭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아우, 저도 여러 번 가봤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버스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어요. 버스에는 승객이 저를 포함해 네다섯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중에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는지 운전하시던 기사님께서 승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혹시 누구죠? 119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신고를 했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119 구급대원과 만나기로 했죠. 잠시 후 버스가 약속한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구급차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정류장 의자에 앉혀드리고 다시 버스에 오르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버스는 시민들과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출발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사님 출발하세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환자분 혼자 뒀다가 어떤 상황 생길지 모르니까요. 제가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했죠. 버스가 떠나고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인근에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라 조금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차가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르신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에 병원으로 떠나는 걸 본 후에야 저도 다음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죠. 다음 날에도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조심스레 119에 문의를 했는데요. 그 어르신은 상급병원 후송이 필요한 상태여서 병원을 옮겨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 7년 전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주위 분들에게 한 번 더 시선이 갑니다. 어르신이 얼른 회복하셔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우리 영섭 씨처럼 따뜻한 노래 듣고 왔어요. 힘들 때는 서로 기대서 이겨내자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빌 위더스의 Lean on Me였어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소울 음악의 거장이죠. 빌 위더스. 와, 영섭 씨 큰일 하셨네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거 대단한 일이지만 신고하시고 또 환자분을 정류장에 내려드리고 혼자 두지 않은 거 이거 정말 큰일이죠. 응급처치라는 게 꼭 뭐 의료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편찮으신 어르신이 혼자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게 곁을 지켜드리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신혜원 작가가 이 보건소에 신청해서 구급법 강의를 듣는다고 했는데 들었나 모르겠네. 아, 들었대는군요. 오, 그럼 자격증이 있겠네.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이거 강의를 듣는다 그러고 지금 신청을 못했네요. 여러분들도요, 시간 되실 때 하세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든지 뭐 생사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 신고할 때는 거기 누구 좀 신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좋다네요. 아무나 해주세요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이 아무도 안 한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신고가 늦어지는 거죠. 이 심폐소생술 CPR이라는 거죠. 이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저 파란 점퍼 입으신 분 119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지목해서 역할을 정해주라고 안내합니다. 우리도 늘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영섭 씨 앞장서서 어르신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연 주신 우리 조영섭 씨에게 치킨과 콜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여러분들 토요일과 일요일 코너예요. 참여해보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벤 맥코이 앤드 소울 시티 심포니의 The Hustle 준비합니다. 벤 맥코이는 미국의 음반 제작자고 작곡가입니다. 디스코의 거장으로 통하는 인물이죠. The Soul City Symphony는 벤 맥코이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예요. 그 당시 뉴욕 클럽에서 유행하던 허슬 댄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네요. 가사는 없고요. Do it, do the hustle.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호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곡 전체를 리드하는 피콜로 연주가 아주 경쾌한 노래. 그리고 이어서 데빗 깁슨의 Shake Your Love 준비합니다. 10대 나이에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한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나 너한테 반했어. 네 사랑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5956님이 저는 항상 혼자 8시간 근무합니다. 자유롭지만 외로워요. 저 중학교 때부터 팝송을 즐겨 들어서 팝송만 찾아 듣는데 임백천의 백뮤직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혹시나 해서 한 곡 신청합니다.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의 Good Vibration이라는 곡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힘이 날 만한 노래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좋은 노래죠.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디파티드라든가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또 앙투라지 이런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배우 마크 월버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육질의 남자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래퍼로 활동을 했거든요. 이 래퍼 시절에 결성한 힙합 그룹이 바로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예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춤추고 즐기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함께 나누자는 메시지를 Good Vibrations에서 전합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Ben McCoy and the Soul City Symphony의 The Hustle, David Gibson, Shake Your Love, Marky Mark and the Funky Bunch의 Good Vibrations.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의 Good Vibrations, 데비 깁슨 Shake Your Love, 벤 맥코이 앤 더 소울 시티 심포니의 The Hustle 세 곡 듣고 왔네요.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컨트리 가수 콜린 레이가 발표한 1990년대 감성 발라드죠. Love Me란 노래예요. 가사 내용은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먼저 떠나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곧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후까지 이어지는 아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이어서 김영자 씨가 90년대를 풍미한 영국의 걸그룹이죠.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청하셨어요. 아주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스파이스 걸스가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노래해서 큰 공감을 얻은 곡이죠. 엄마, 당신은 내 친구예요. 사랑해요. 내 친구 우리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콜린 레이의 Love Me,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시간 순삭됐어요.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2부에는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미국 밴드 킹스 오브 리언의 노래 Use Somebody가 1부 끝곡이에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난 누군가 필요해요. 당신 같은 누군가가 라고 노래합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대관령 5터널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대관령 1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부곡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이라 군포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강천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막 부근이나 원주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지체입니다. 또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내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남청주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4km 구간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철마 3터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0: 소
1: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0: 로
1: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6월 22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2부 첫 곡은 디스코와 하모니의 전설의 형제 밴드죠. 비지스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부서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울의 거장이죠. 알 그린이 특유의 소울 감성으로도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은 영화 노팅힐에 흘러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 노래 좋으시면 알 그린 버전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토요일 2부 비빔밥 잔치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다 모아서 맛있게 한상 차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먼저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뭐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식빵 등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께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매운 고추장하고 슴슴하고 담백한 나물이 참기름이라는 중재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요. 비빔밥이죠. 이 시간에는 노래와 노래가 하나의 감성으로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비빔밥. 매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입니다. 좋은 노래가 옛날 표현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 나와요. 모두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투박하게 묶었어요. 그래서 비빔밥이 됐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먼저 준비합니다. 4857님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를 신청하셨죠.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팀 이름은 상큼하고 달달한데 노래는 아주 슬픕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의 독백이죠. 그 당시에 머멀레이드 멤버들이 이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런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집 생각도 많이 났겠죠. 노래에서 그 심정이 읽혀요. 세상은 나쁜 곳이야. 살기 끔찍한 곳이지.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나를 고향 옛집으로 데려가 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나왔던 때가 베트남 전쟁 때예요.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당시 참전 군인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이어서 김홍관 씨가 Fine Young Cannibals의 She Drives Me Crazy를 청하셨어요. 이름이 좀 황당하면서 엉뚱하죠. 젊고 멋진 식인종들 Fine Young Cannibals 줄여서 FYC입니다. 밴드 이름이 영화 제목이 있었다대요. 그 All the Fine Young Cannibals라는 영화에서요. 보컬리스트 롤랜드 기프트의 목소리는 이 팝 역사상 아주 독특한 보컬 중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이 진성과 가성을 녹아면서 매력을 한껏 보여주죠. 귀에 확 꽂히는 드럼 소리와 함께 이 확실한 감상 포인트죠. 가사가요, 제목 그대로 어떤 여인에게 푹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그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했던 어떤 핸드백 홍보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었죠. 이어서 김은지 씨, 외출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힘이 빠지네요. 손 씻고 누웠어요. 가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키스미 신청합니다 하셨죠. 제목이 키스미인 노래가 몇 곡 떠오릅니다만 Sixpence None the Richer 노래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은지 씨도 이 노래를 신청하시는 걸 거예요. 이 노래는 가사의 반이 키스미 키스미 계속 키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서 키스할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수염처럼 자란 보리밭에서 키스미, 푸른 잔디밭 옆에서 그네를 타면서 키스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대표 러브송이죠. 1990년대. 자, 세 곡 듣습니다. Marmalade, Reflections of My Life, Fine Young Cannibals, She Drives Me Crazy,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매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세 곡씩 묶어서 듣고 있어요.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아주 예전 노래, 최신 노래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섞어요. 그래서 비빔밥 코너입니다. 세 곡 듣고 왔죠. 말랑말랑해지는 노래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Fine Young Cannibals의 She Drives Me Crazy,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듣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꼭 뭐 영어 스펠링 맞게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우리말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팝 역사상 가장 많이 커버된 노래 중에 하나죠. 200개가 넘는 버전이 있다죠. Yesterday입니다. 6462님이 마이클 볼튼 버전의 Yesterday 청하셨죠. 커버 버전은 원곡이랑 늘 비교당하잖아요. 마이클 볼튼이 부른 Yesterday 어떤 느낌일까요? 기대되죠? 예상대로 감정 표현이 아주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노래예요. 옛날 일을 떠올리다가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이랄까요? 가사는요, 사랑으로 충만했던 과거, Yesterday죠?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녀가 떠나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렇게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한 노래예요. 이어서 8318님. 와, 오늘 개 탔어요. 사무실 직원들 워크숍 가서요. 저 혼자 사무실 차지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핑크와 네이트 루스가 노래한 Just Give Me a Reason이라는 노래 신청하셨죠.

파워풀한 보컬이죠. 핑크 그리고 미국 밴드 펀의 보컬리스트 네이트 루스입니다. 함께 부른 거예요. 원래 네이트 루스가 작곡을 했는데 핑크가 아, 이거 듀엣으로 불러야 노래가 살아 하면서 같이 부르자고 했답니다. 네이트 루스가 아우 난 싫어 이렇게 거절하다가 그럼 데모만 녹음해볼까? 이런 게 이제 정식 듀엣곡이 된 거죠. 가사는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으면서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의 대화입니다. Just give me a reason. 단 한 가지 이유만 말해줘. 여기에서 한 가지 이유는 헤어져야 될 이유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다시 사랑을 이어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도 해줘. 이런 노래죠. 이미정 씨는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청하셨네요. 뭐 독일의 세계적인 메탈 밴드죠. 스콜피언스. 사람은 그냥 사랑한다 이런 말보다 아직도 사랑해, 뭐 여전히 사랑해 이런 말에 더 약해지지 않나요?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런 감정이 담겼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사랑이 깨졌고 지금 당신이 마음의 벽을 높게 쌓은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싹 다 바꿀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이클 볼튼 버전의 Yesterday, 핑크와 네이트 루스가 노래하는 Just Give Me a Reason, Scorpions Still Loving You.

가수 노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corpions Still Loving You, 핑크와 미국 밴드 펀의 보컬 네이트 루스가 노래한 Just Give Me a Reason, 마이클 볼튼 버전의 Yesterday였습니다.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계속 이어드리죠. 차영유 씨가 호박 새우전 만들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들려주세요. 보이존은 아일랜드 보이그룹이죠. 다음에 나오는 웨스트라이프의 직속 선배입니다. Love Me For A Reason, 이 노래는 원곡이 있죠. 미국 그룹 The Osmonds의 노래입니다. 보이존이 약 20년 뒤에 리메이크한 거예요. 재미삼아 날 사랑하지 마. 이유를 가지고 날 사랑해줘.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노래합니다. 박재만 씨는 웸의 Last Christmas 듣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들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웸의 Last Christmas 청하셨어요. 영국 팝 듀엣이죠, 웸. 멜로디는 세상 달콤하고 설레는데 알고 보면 크리스마스에 차인 남자의 구남친 감성이 담겼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난 당신한테 내 마음을 주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올해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줄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이민석 씨,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청하셨죠. 끼쟁이 능력쟁이죠, 브루노 마스. 이 브루노 마스를 스타로 만들어준 데뷔곡입니다. 다른 가수들한테 노래를 작곡해주면서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2010년에 이 곡을 발표하면서 솔로 가수로 데뷔하고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세상에 사랑 노래야 차고 넘칩니다만 이 곡은 칭찬만으로 3분 40초를 채운 노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풀코스예요. 넌 아름다워, 눈도 예뻐, 머리카락도 예뻐, 입술도 예뻐, 웃음소리도 완벽해,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멋져, 이런 노래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차려놓은 달달한 칭찬 세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자존감을 충전해보죠. Boyzone, Love Me For A Reason, Wham, Last Christmas,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수익은 해커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6월 20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길 원하고요.

끝곡은 The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란 노래예요. 오래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재회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요, 바보같이 그녀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여자는 그저 안부차 만나는 것일 뿐 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 일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빗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서운분기점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성남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되고 있고요.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 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19km 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9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274님께서요. 응디 오늘 오전부터 아이들이 아울렛 가자고 졸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갔거든요. 저는 뭘 그렇게 먼 데까지 가야 되냐고 툴툴거렸어요. 근데 세상에 막상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운동화도 하나 사줘서 선물 받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불평불만 없이 따라 나서야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울렛 다녀오셨군요. 네, 예쁜 운동화도 하나 선물 받으셨대요. 아유 좋으셨겠네요. 네. 사실 주말에 움직이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아 뭐 살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먼 데까지 가야 하나 하는 마음에 좀 괜히 툴툴대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너무 좋으시죠. 기분 전환 되잖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 좋죠. 자,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요. 트로트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한봄의 사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이제 뭐 가족들이랑 아울렛도 가시고 뭐 어디 바람 쐬러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가기 전에는 꼭 툴툴 거리세요. 아,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가. 무슨 차를 타고 한 시간이나 무슨 쇼핑을 하러 가. 근데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요즘은 막 앞에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놀 수 있게 분수 있잖아요. 분수 나오는 거. 그것도 막 나오고 엄청 하루 종일 놀다가도 안심심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울렛도. 근데 또 나가서 막상 좋아하실 거면서 또 괜히 가시기 전에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세요. 0897님께서 저희 엄마는 외출하자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싫다 하세요. 근데 반대로 외출해 보면 엄마는 빨리 집에 들어가자 하시고 아버지는 더 있다 가자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이렇게 좋아하실 거면서 뭐더러 그렇게 툴툴거리세요. 막상 나가서 제일 재밌게 또 보내실 거면서. 9134님께서 저도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는 애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면 귀찮았거든요. 힘들어서 그냥 쉬고만 싶었죠. 근데 나이 드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어디든 멀리 나가서 밥도 먹고 좋은 풍경도 보다가 오고 싶은데 회사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말은 안 하고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 주기만을 기다려요. 이런 마음이셨구나. 네. 어릴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드니까 아 그냥 주말 되면 좀 쉬고 싶었다 이건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이제 뭐 각자 삼사니까 아 애들이랑 만나서 어디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애들이 또 회사 다니고 평일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말엔 쉬고 싶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에이, 안 나가면 놀고 싶고 놀면 들어가고 싶고 그게 좀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해보세요.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자고 놀러 가고 싶다고. 아이들도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면 좋아할 거예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는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반짝이분들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은

0: 건강보험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도전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박현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본가에 올 때마다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은가은님 라디오를 워낙 좋아해서 매일 듣고 계신데요. 가은님 출산 휴가 가셨을 때 다른 스페셜 DJ분들이 잘해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응디만 한 사람이 없다면서 은가은님을 엄청 그리워하셨답니다. 드라마 볼 때도 빛나는 트로트는 꼭 틀어놓으실 만큼 열렬 팬인 엄마와 주말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실 거죠? 아, 어머니께서 열혈 팬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저는 그 이런 사연이 올 때마다 어찌됐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칭찬을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칭찬을 제 입으로 읽어야 돼서 약간 조금 민망하긴 해요. 마치 내가 지연해서 말하는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아유 저를 또 그리워도 해주시고 매일매일 또 드라마 볼 때도 틀어놔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자, 현진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주말에 같이 들으신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띄워드립니다. 박상철의 빵빵,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남진의 파트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박상철의 빵빵,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남진의 파트너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남경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12시간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물론 집에서 쉬시는 날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서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부쩍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자주 들리고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항상 밝았던 엄마의 얼굴에도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웃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질 않으시네요. 두 분의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부모님께서 트로트를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신다면 조금이나마 기운 내지 않으실까 하는

바람으로 신청해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힘들 땐 조금 쉬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분의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분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셔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웃으셨던 분이 안 웃으시고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제 좀 지치셨나 봐요. 그죠? 매일 12시간을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쉬는 날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해서 12시간을 계속 일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날 이렇게 조금 몰아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가족끼리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경배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현진우의 쿵짝 인생, 그리고 박정식의 멋진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현진우의 쿵짝 인생,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남주영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 주는 한낮에 날씨가 무더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잠시만 나가 있어도 온몸에 땀이 주주주주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은기도 그리고 반짝이 분들도 이번 여름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친구도요. 얼마 전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직장을 잃고 난 뒤 재취업도 잘 안 되고 고민 끝에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농사일이 많이 서툴러서 오히려 더 힘들다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취직을 하려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고민만 계속하는 친구에게 응원과 함께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응디를 통해서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친구야, 이 노래 듣고 힘내길 바란다. 내가 응원할게. 아, 친구분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유, 옆에서 이렇게 그 직장을 잃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뭐 무너지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쭉 지켜본 친구로서는 이게 계속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요령이 없으면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요령까지 없으면 이제 더 힘드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내려가신 것 같은데 아유 괜히 또 더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시진 않을까. 몸이 힘들면 또 마음도 더 힘드실 텐데. 한번 친구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회포도 풀고 같이 또 위로도 해드리고 오늘은 노래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님께서 친구분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정동원의 친구야 이찬원의 밥 한번 먹자 그리고 강태관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영.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박구윤의 뿐이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또 주말 나들이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도로 위 더 혼잡한데요. 특히 도심 주요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이 더딘 상태입니다.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 하남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홍진영의 엄지척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72님께서요. 예전부터 우리 남편이 은간 씨가 라디오 한다면서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도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차에서 들으니까 역시 너무 좋네요. 아주 아주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어디 가세요? 저희 라디오 콩 애플리케이션 깔면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 없어서 혼자서도 즐겨주시고요. 집에 라디오 있으시면 수도권 주파수 106.1이에요. 7873님께서 원래 토요일은 1시에 퇴근하는데 오늘은 연장 근무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서 그런가?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이런 편안한 마음을 몇 년 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남편분이 아이들이랑 함께 또 아내분 쉬시라고 여행을 갔나 봐요. 너무너무 좋겠다. 누가 좋겠다? 여행 간 사람이 좋겠다? 집에 있는 사람이 좋겠다? 푹 쉬세요. 이런 여유로움 좋습니다. 자, 노래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노래 세 곡 듣겠습니다.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문희옥의 평행선,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0: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상담가 이호선 교수는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밀착된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이 될 수 있대요. 그렇다고 너무 냉랭하고 먼 관계는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같이 밥을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일이나 명절, 경조사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순간에는 무조건 돕는 건데요. 이게 가족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이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반짝이 박영웅님께서 얼마 전 우리 남편의 칠순이라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 만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제들의 축하 메시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행복함을 느꼈네요.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바빠도 노력해서 이렇게 한번 모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이유가 뭘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때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소중한 존재가 다정한 감정을 담는 말을 해줘야 힘을 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요. 에이, 나는 그런 살가운 말 못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의 다정한 말 한 번으로 에너지를 얻고 사회에 나가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노력해볼만 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은비트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정한 말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할 거고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할게요. 그런 의미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까요? 박여공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조항주의 고맙소에 이어서 가족하면 생각나는 노래 손태진의 그대 고마워요. 그리고 신효와 지원이가 함께 부른 듀엣곡이에요. 여보 여보까지 세 곡 함께 들어보시죠.

조항조의 고맙소, 손태진의 그대 고마워요, 신유지원이의 여보 여보 듣고 왔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노래를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백선미님께서는요,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20살에 결혼해서 21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고생한 우리 엄마. 제가 워낙 무뚝뚝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늘 고생한 엄마를 생각하며 마음이 짠합니다. 청춘을 즐기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만한 엄마를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훈의 엄마꽃 신청할게요. 김정순 여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삼형제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아들딸들은 똑같이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말이죠. 그리고 엄마 냄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이에요. 엄마는 늘 그립고 눈물 나고 보고 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만의 꽃이니까요. 반짝이 신기수님께서는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 산소에 딸이랑 손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이들과 손주들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죠. 개수님의 남편분께서도요, 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잘 되라고 도와주실 겁니다. 백서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안성훈의 엄마꽃에 이어서요, 신개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진성의 소금꽃에 이어서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하고 계세요. 안성훈의 엄마꽃, 진성의 소금꽃, 그리고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방송통신대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 그래서 또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파이팅 외쳐봅니다. 응디 저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응원 응원 응원합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돼요. 진짜 뭐 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 못해낼 게 없죠. 양선우님께서요. 78세 반짝이 양선우입니다. 은가은 빛나는 트로트 애청자예요. 콩은 처음 깔았습니다. 오늘도 신명나게 듣겠습니다. 콩을 처음 까셨군요. 네. 좋죠? 사연 쓰기도 간편하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해 주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류원정의 출세, 마이진의 세워라 멈춰라.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다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 짧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 어렵습니다. 이후로 안성분기점에서 수원, 더진나 달랜에서 반포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반대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까지 17km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이번 한 주는 계절이 여름 맛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더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고 밤마다 기절하듯 잠이 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더운 날에 몸이 힘든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의 뇌도 다른 계절보다 두 배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뚝뚝 떨어진대요. 안 그래도 자주 깜빡한다 싶었는데 나 요즘 왜 이러지? 하진 않으셨어요?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나도 모르게 멍해지고 자꾸 멈칫하게 된다면 그거 그냥 여름 타는 걸 수 있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쉬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죠? 여름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재욱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어요. Season in the Sun 였습니다. 이 말재간도 좋고 참 서글서글하니 매력 있는 그런 분이죠. 정재욱 씨 오랜만에 만나봤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후 4시가 막 넘은 이 시간 어디서 여러분들 뭐 하실까요? 이번 주는 여름에 더위에 적응하느라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쓴 만큼 채워 넣을 줄도 알아야 이 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2558님이 주셨어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도시락을 싸고 있대요. 중3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주말에도 학원에 가거든요. 욕심 많은 아이를 둔 부모는 매일 바쁘답니다. 맛있게 먹고 지성에 차도록 열심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시면서 도시락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뭘 이렇게 많이 담으신 거예요? 대박이다. 다 맛있어 보이네. 과일도 있는 것 같고. 아, 디저트까지. 25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중3 따님. 그리고 오랜만에 와봅니다. 콩디.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이거든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에 쥐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다음 주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에요. 너무 신나요. 라라랜드들 잘 듣고 있습니다. 2232님 오랜만에 이렇게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멋지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라는 걸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벌써 반이 흘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이번 응원 잊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감자 좋아해요. 요즘 핵감자 철이거든요. 시장 갔더니 맛있게 생긴 핵감자가 있길래 아이 간식을 쪄주려고 사왔습니다. 냄비에 올리고 딴짓하다가 냄비가 새까맣게 다 탔네요. 냄비 저거 비싼 건데 제 마음도 새까맣게 타요 하시면서 냄비가 타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 8823님이 보내셨습니다. 감자 좋아하죠. 매력 있는 감자전? 저는 감자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자 수제비? 좋아합니다. 감자 만두? 좋아합니다. 재료는 참 단순한데 맛이 깊어요. 그리고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지 않습니까? 그 대비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882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6382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을 준비했습니다. 때맞춰서. 원더걸스의 텔미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맛보겠습니다.

자루 사와서 장아찌를 담그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매실장아찌. 문제는요, 하나씩 들고 쪼개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기도 하고 입맛 없을 때는 매실장아찌 많은 반찬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손가락아 고생 좀 하자 하시면서 정임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새콤한 맛으로 입맛 도둑이 아주 딱이죠. 식후에 또 속이 더부룩할 때 연하게 물에 타서 마시면 또 속도 편하고 손가락아 고생 좀 하자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수경님, 5살 딸아이가요. 엄마 아빠는 방에 있는데 왜 자기는 자기 방이 없냐고 때를 써서 서재방을 치우고 있습니다. 콩디. 침대도 노란색으로 사달래서 저녁에는 침대 보러 쇼핑 갑니다. 저 어릴 때는 방 없어도 잘만 컸는데 아주 공주님 나셨네요 하시면서 최수경님 보내주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빨라요. 여러모로 자기 물건을 둘 수 있고 어른 공간 말고 자기만의 공간이 욕심이 나는 거죠. 아주 똘망집니다. 최수경님. 그리고 여기는 발전소입니다. 네 개의 조가 2교대로 주야를 오가며 근무를 섭니다. 하루를 제대로 푹 쉬는 날이 없어서 모두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 시간에는 늘 라라랜드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듯합니다. 해드려야죠. 최인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회복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복경님이 신청하신 곡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오. 그리고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곡은요. 김영자님이 원하신 곡입니다.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풀리. 오늘 주인공은요. 김미영님이 되겠습니다. 날이 확실히 더워져서 얇은 여름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작년에는 여유 있게 쏙 들어가던 바지들이 올해는 꽉 낍니다. 입고 밖에 나가면 소화 불량이 올 지경이에요. 이거 나만 이래? 너넨 안 그래? 하고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갱년기라 그래. 이렇게 뻔한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뱃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훌라후프를 돌리고 너튜브 보면서 플랭크도 하고 혼자만의 뱃살 줄이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중입니다. 저의 오늘 청풀리는 집에서 홈트하면서 듣는 노래들입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노이즈의 체념, 마야의 진달래꽃. 저 큰 거 안 바래요, 콩디. 딱 1년 전 몸매로 돌아가고파요.

이번에 라라랜드 김미영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노이즈의 제념, 마야의 진달래꽃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고요. 할 수 있다는 상상 그리고 의지만 놓지 않으신다면 1년 전 몸매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지가 굉장히 많이 엿보였어요. 파이팅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장종성님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사정이 그렇겠지만 요즘 일이 많이 없네요. 저는 주야로 2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일이 줄어서 요즘은 주간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을 때는 야근이란 단어만 들어도 한숨이 났는데 요즘은 야근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뭐지? 싶어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예전만큼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며 열심히 버티게 되죠. 저는 오늘 청풀리에 일하며 듣는 노래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소녀시대의 힘내,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 노래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장종성님의 청풀리 잘 듣고 왔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소녀시대의 힘내,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왔어요. 정말 힘들다는 사연들 요즘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또 일도 바쁘고 해서 늘 행복한 웃음 짓는 얼굴을 가지시면 어떨까. 저희분은 늘 바라봅니다. 우리 장종성님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초긍정적이셔. 성격이 이 사연에 보면 웃음소리 있잖아요. 히히 히히 엄청 많습니다. 종성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미영님하고 종성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입니다. 주말 이 시간은 헬스장에서 저와의 싸움을 한답니다. 이분도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저와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한지영님. 근데 잘 져요. 잘 져. 상체보다 하체 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꼭 이길 겁니다. 콩디 응원해주세요 하시면서 한지영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꾸준히 천천히 빌드업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4792님이 크레용팝의 빠빠빠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는 12km 어렵습니다. 이 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짧게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은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17km가량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슬리버의 주제곡을 만나봤습니다. UB40의 Can I Falling in Love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 뭐 이런 거겠죠. 사랑에 빠지는 걸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샤론 스톤 주연의 1993년 개봉작입니다. 슬리버. 영화는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UB40의 Can I Falling in Love만큼은 아 이거 이러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죠. 1961년 발매된 클래식한 러브송을 UB40가 레게풍으로 다시 불러서 당시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사랑했죠. 오늘 주말에 명화 덕분에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0년 6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달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토요일엔 이번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토본.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토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0년 되겠습니다. 몇 월? 6월이 되겠습니다. 90년도 6월 셋째 주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조남민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저는 말입니다.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친구들과 깔깔 웃던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기분이야. 우리 조남민님. 그리고 백육경님. 아, 윤경님이구나. 제가 이름을 바꿔서 미안해요. 쏘쏘리. 토토본이 시작되면 사춘기 여학생이 됩니다. 완전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매주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두 시간이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진짜예요.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드릴게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을 겁니다. 커피 선물 나눌 겁니다. 오늘 퀴즈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가수 이름을 알려드리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하고 가수 이름은 김민우 씨가 되겠습니다. 김민우 씨의 데뷔곡이에요. 이 곡으로 데뷔를 해서 아주 크게 사랑을 받고 후속곡인 이병열차 안에서로 활동을 하다가 진짜로 군에 입대해서 소녀밴드를 꽤나 울렸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3번 사랑일 뿐이야. 이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헷갈리네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은 과연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3번 사랑일 뿐이야. 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보,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해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웃는 사람이 좋아. 나 김치볶음밥 잘하는 여자도 좋아하는데 내 이상형이 너무 까다로운가? 변진섭의 희망사항 이번 주 10위. 나 있잖아. 너를 많이 사랑했나 봐. 나를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너를 왜 이제야 그리워하는 걸까? 박정훈의 난 그대만을 사랑했나봐. 이번 주 9위. 나는 말이다. 우리의 만남에 후회 없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이번 주 8위. 자, 만나보겠습니다.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톱은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10위는요, 변진섭의 희망상. 8위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변진섭님의 희망상 이 가사를 좀 훑어봤는데요. 와,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네요. 봐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굉장히 멋쟁이죠?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아우, 타고난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센스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화룡점정이죠, 이거. 또 머릿결이 고우면 더 이뻐 보이고.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털털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귀여움이 있고. 그리고 봐봐요.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린대. 크,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얼마나 에너지가 좋으면 이 위로가 되냐고요. 하, 진짜 매력이 엄청나게 많죠? 이 변진섭의 희망상 가사가 오랜만에 쫙 훑어봤는데 이 꽤나 여자 커트라인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위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까지 듣고 왔어요. 이어서 7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한 남자가 말이죠. 거리를 쓸쓸히 혼자 걸으며 생각했대요. 삶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떠나는 님이여, 당신은 깨어진 꿈인가요? 김현식의 넋두리 이번 주 7위. 어둠이 내리면 말이죠. 유리창에 슬픈 기억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남은 추억들이 빗줄기처럼 마음에 비를 뿌린대요.

햇빛촌의 유리창의 비. 이번 주 6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쉬지 않고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네 삶을 담은 이야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이번 주 5위.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6위 그리고 5위 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토본 뮤직 고!

토토보 오늘은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입니다. 6위는 해피촌의 유리창 MB, 5위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4개 듣고 왔습니다. 80년 이 후반에서 90년대 사이 이때 20대를 보는 분들이라면 20대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잊지 못할 두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중가요인 4개가 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토토보은 시간에는 퀴즈도 하나씩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우 씨의 데뷔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후속곡은 후속곡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입양열차 안에서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객관식이라 보기도 있습니다.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3번 사랑일 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정답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진짜 이거라고 확신이 딱 들었는데도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시죠? 그거를 노린 건데. 정답 맞힌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남자들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대요. 진짜?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의 비오는 날의 수차와 이번 주 4위. 남자가 무대에서 한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이번 주 3위.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비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이어지는 곡.

토토본에서요. 6월의 차트를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 5위는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의 비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4위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노래 두 곡이었었고 명곡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두 곡 다 너무 멋있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 이 세 분이 노래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마냥 노래를 들어서 즐겁다라기보단 막 그런 씬들을 막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승철 씨의 마지막 콘서트 어우 소름 끼치네요. 이 노래 역시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이에요. 2위부터 소개해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은 어두운 마음도 환히 밝혀줄 거래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번 주 2위. 네가 나한테 물었지.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야. 너는 내 외로움 끝에 찾아온 단 하나의 빛이야. 너는 나에게 단 하나의 사랑이야.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이번 주 1위.

0: 내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핫토버 오늘 함께한 차트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1위 곡은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우정일 뿐이야 아니었네요. 당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진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일 뿐이야.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057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주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레시피 수첩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자주 해줬던 반찬들이 쭈루룩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해도 그 맛이 날까요?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705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너튜브 보면 레시피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 그걸 따라서 해보면 또 얼추 맛있는 맛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하나 수기로 레시피 이거 몇 그램? 이거 두 스푼? 막 이렇게 레시피 수첩 만드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엄마 뭐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거 몇 수죠? 이렇게 하고 공책에다가 적어놨던 거 그런 기억도 있을 정도니까 7057님 레시피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정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도 평소 토요일 저녁 시간대와 비교하면 심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4km 구간,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신천 진출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2km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치악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숨어있던 내가 깨어나는 날. 일에서 벗어나 출근과 퇴근에서 자유로운 하루.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취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밀린 잠을 자도 좋고,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봐도 좋고, 딱히 뭘 안 해도 그냥 그 자체로 좋은 토요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토요일에도 왔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처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가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걱정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일요일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도 좀 그렇고 토요일 정도가 딱 하루 진짜 아껴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정말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예, 각자의 방식대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퇴근길에 이렇게 듣던 분들도 어디 다녀오시면서 이동 중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또 신청해 주신 곡들을 오늘 딱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이제 2부에서 펼쳐지잖아요. 신청곡 하이웨이 기다려주시고 자,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잠나.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들 어떤 주말을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좀 볼까요? 6078님,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얼굴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자. 그러셨군요. 아, 오랜만에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정규적으로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면 다 큰 어른들이 돼서 아주 알찬 친구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최경란님, 타지에 있는 아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요즘 입맛이 별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들을 잔뜩 보냈습니다. 아들아 고마운데 이제 엄마 걱정은 그만하고 여친한테 올인해라. 진심이다. 이렇게 또 겸손의 말씀을. 아우 여자친구한테 뭐하러 나까지 챙겨. 아우. 예, 속마음은 그러시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드님이 엄청 스윗하고 다정한 남자인가 보다. 이런 아드님은 어렸을 때부터 참 잘 키우신 것 같아. 그죠? 예, 자기만 알게 키우시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도 좀 배려하고 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그런 아드님인 것 같아서 아이, 부럽고 참 좋아 보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친한테도 잘할 거예요. 아, 자, 윤딴딴의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박연정님이 신청하신 노래 걸어놨고요. 그리고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윤딴딴의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였고요. 우리 박연정님 들으셨죠? 자, 김민수님께서는 아, 택배가 안 와서 초조합니다. 곧 아내와 결혼 10주년이라서 평소에 아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가방을 주문해 놨거든요. 해외 배송이라서 날짜가 지나서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역시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네요. 유유. 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우리 민수님께서 아, 이런 좀 계획, 서프라이즈, 아, 이런 이벤트를 즐겨 하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아주 익숙하고 탁탁 시간에 맞게 D- 며칠부터 딱딱 준비해야지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이 해외 배송은 이게 거의 천재지변 같아가지고 제 생각이랑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시간 안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뭐 영수증이나 그 주문을 했다는 그 표시만으로도 이렇게 딱 예쁘게 꾸며가지고 미안해 오늘 못 도착해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어 진짜 자기야 어, 너무 고마워 하면서 막 껴안아주면서 막 울음 터트리고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좀 어색하죠. 저 이런 거 몰라요. 잘 안 해버릇 아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1547님께서는 친정 다녀오는 길입니다. 저는 안동에 살고요. 친정은 영덕이라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엄마가 가족들 준다고 심으신 양파를 같이 수확하고 전복회랑 오징어 볶음으로 점심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미숫가루도 만들어주셨는데요. 야, 이게 사 먹는 거랑은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지. 양파, 마늘, 김치, 상추, 거기에 사랑까지 가득 담아갑니다. 아이고, 너무 행복한 자랑사연 도착했네요. 다들 공감하시죠? 정말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엄마 손맛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커왔는데 다 커서도 이제 독립해서 살면서도 그 손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진짜 또 다른 진짜 행복이 역시 엄마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의 사랑 잘 느끼신 우리 1547님 사연을 뒤로 하고 2099님께서 신청하신 SG 워너비와 옥주현의 한여름날의 꿈 그리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그리고 1112님이 신청하셨네요.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까지 세 곡 함께 듣겠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더네임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7234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혜라님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마다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체를 해드려야 할까 봐요. 몰래 슬쩍 통장 계좌로 쓱.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막 드리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면은
1: 좋아 좋아 고마워 그래 얼마나 넣었니?
0: 이렇게 약간 쿨한 부모님도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모님들은
1: 아 뭐 아니 니들 써 아이고 니들이 더 생활비 모자랄 텐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마다하시는 부모님들, 이게 좀 우리는 익숙한데요, 그죠? 예, 마다하시더라도 꼭 슬쩍 넣어주셔서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보빈님, 평일에는 근무하면서 수단을 듣는데요, 쉬는 날이라 공원에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들으니까 뭔가 좀 색다르네요. 이것도 좋아요. 그쵸? 평일에는 근무하면서 뭔가 꽉 막힌 속에서 도피처로 들으신다면, 예, 오늘같이 이런 휴일에는 보빈님처럼 자유로운 공간에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신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두 배 세 배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보빈님 편안하게 듣고 계시는데 또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준비해놨습니다. 807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고, 또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지코의 아무 노래 들으시고 우리는 2부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를 가까이 하면서 이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일부 정체 구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좋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은 수서에서 복정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도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노면이 아직 젖어있는 곳이 있는 만큼 감속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0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더진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누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부 시작했어요.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스테인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 들려드리는 신청곡 하이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스테인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지, 또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신청곡 하이웨이. 인디가 이 노래 들려주겠지? 하는 믿음과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그리고 좋은 노래를 함께 듣고 싶다는 그 마음, 사랑까지 가득 싣고 신청곡 하이웨이 오늘도 달려봅니다. 유연희님,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데요. 마주보고 밥 먹고 있어요.

있습니다. 전 이어폰을 꼽고 스테인을 듣는 중인데 다 아는 노래라 따라 부르고 싶은 걸 아주 꾹 참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싶어요. 신청곡 하이웨이 시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배려, 행복 좋은 것만 다 말씀드렸는데 싸우고 계시네. 아이고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다. 2822님 여름만 되면 찾아듣는 노래가 있어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이요. 가사처럼 턱끝까지 숨이 차올라 이렇게 뛰면서 들어도 좋고요. 드라이브하면서 들어도 좋고 스테인들과 같이 들을래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전해받고 어느 상황에서든 이 노래 즐겨 청취하겠습니다. 0012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요. 축가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부르기로 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음이 너무 높아요. 본인이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곡인가? 예, 좀 높긴 높아요. 예, 저도 좀 버겁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죠. 그 막 고조되는 마른 하늘을 할 때 예, 마이크로 다 같이 하객들에게 다 같이 마른 하늘을 닮아 아 까지 하면은 정말 야, 그 결혼식장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0012님 근데 연습해 보셔야 돼요. 더듬거나 타이밍 놓치면 되게 예뻘쭘 땀이 삐질 나올 테니까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는 신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겁니다. 아이고 좋겠다. 노래 듣고 오죠.

옴므에 밥만 잘 먹더라.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4020님, 이제 여름 시작인데 아 벌써 더위를 먹었나. 몸이 축축 처지네요. 힘이 불끈 솟는 노래 마야의 진달래꽃 들려주세요. 좋아요. 아이 좀 뭔가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락 사운드만 한 게 없습니다. 좋아요.

0: 4322님 인디 저요 쌍꺼풀 수술했어요. 무쌍으로 지내온 세월이 어언 30여 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쌍수를 감행했습니다. 휴가는 내년에 뭐 더 예뻐져서 가죠 뭐. 신청곡은 김아중의 마리아 부탁드려요. 마리아. 아, 네, 그러셨군요. 아, 이제 큰 작심을 하시고 또 예약 날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조마조마 하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진짜 이뻐진 내 마음에 드는 얼굴로 셀카도 많이 찍으시고 SNS도 막 활발하게 하시고, 예,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랑하세요. 김수희님, 어제 남편이랑 집 근처 술집에 갔는데요. 시험이 끝난 대학생들이 모여서 신나게 술을 마시는데, 아이,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청춘이다 싶더라고요. 내 젊음 돌리도.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나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확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막 신나게 놀았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죠?
0: 아, 그런 에너지를 받고 또 남편이랑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청춘이죠 뭐. 네, 내 입장에 맞게, 내 현실에 맞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김아중의 마리아,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듣고 옵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김아중의 마리아,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6221님, 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요 첫사랑 선배를 봤어요. 그 오빠랑 한 3개월 사귀었었나? 왜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니, 보자마자 헉! 그 선배구나!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왠지 어색해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는데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괜히 좀 아쉽네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싶어요. 거기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뭐 지나간 사랑이라고 하지만 특히 첫사랑이면 다른 사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몇 배는 더 가슴 아리하고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첫사랑이 참 절대 안 잊혀진다 그러잖아요. 0606님, 첫 월급으로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넣었어 괜찮아 하도 사양을 하셔서 밥만 샀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신청합니다. 아, 또 이렇게 부모님의 정말 깊은 마음을 또 느끼고 오셨네요. 그래요. 때마다, 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시간 만드는 거, 뭘 사드리는 것보다 시간 만들어서 보고 웃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첫 월급. 야, 멋있는데. 3716님, 집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는 바람에 올스톱 추억 여행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편지가 가득한 상자도 발견했는데 차마 그건 못 열어봤어요. 이 주말이 훌라당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싶네요. 아, 그쵸. 그 열면은 끝나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끝나겠죠. 하루가 다 이걸 읽느라 끝날 수도 있고, 뭔가 충격적인 뭔가 처분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그런 기억,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올스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기도 한데, 일주일 안에 다시 열어보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마음 준비 좀 하시고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사연 오수진님이신데요. 종일 정리만 했습니다. 지난주 집 공사를 끝나고 들어왔는데 정리가 끝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천천히 안 하셔서 쉬지를 않으셔서 너무 피곤해요. 아, 너무 와닿는다. 아, 저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지난주구나. 에어컨 청소한다 그랬잖아요. 에어컨 스스로 분해해가지고 청소했거든요. 그 선생님들 안 부르고 제가 직접 했는데 그 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 도구도 몇 개를 내가 빠뜨리고 안 샀어요. 그래서 분해해놓고 그러니까 1단계 정도만 해놓고 다음에 해야겠다. 아유 해도 지고 이제 야구 봐야 되는데 안 해야겠다 했더니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빨리 해 지금 해 뭐가 필요하니 아 그것 대신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북돋아 주셔가지고 예 밤 9시인가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깔끔한 에어컨 청소가 잘 되었다는 거 예. 저희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참을 드려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진님도 어머니 덕분에 후딱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조영훈과 이혜진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렸던 비로 인해서 고속도로 이동량 평소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이 토요일 저녁 8시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수월한 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만 6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 부근 4차로에서 긴급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만 3km 주춤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보문 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상황도 나아지면서 대부분 구간 수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사후에 빛을 본 비운의 천재죠. 살아생전 그림을 단 한 장밖에 팔지 못한 가난한 화가. 그의 생을 뒷받침하던 동생 테오는 고흐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광기에 쌓인 이 초라한 남자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사람은 요안나, 동생 테오의 아내였는데요. 요안나는 자신의 집에 그림을 장식하고 전시회를 열었으며 고흐와 테오가 나눈 편지글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가 아는 비운의 천재가 완성된 거죠. 요안나가 없었다면 고흐도 없었겠지만 동생 태호의 이름은 알아도 요안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 모든 결과물 뒤에는 이름 없이 힘을 보탠 조력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얼굴들을 마음에 떠올려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0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위대한 작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동생 태호가 고흐의 생을 뒷받침했다면 그의 죽음 이후를 책임진 건 요한나죠. 요한나가 엮은 고흐의 편지의 글은 결국 출간이 되고요. 그 책이 불멸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고흐라는 인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요한나 같은 숨은 조력자가 있을 거예요.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어려울 땐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친구부터 묵묵히 내 실수를 덮어준 동료,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준 가족, 예, 모두가 나의 요한나가 아닐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고마운 얼굴들을 떠올려보시자.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드림팝.

제이지 무라즈, 콜비 컬레이, 럭키, 김현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건강검진 후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상 수치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 드림팝과 함께 열심히 운동합니다. 건강검진하고 나서 이제 뭐 지표들이 예, 범위를 좀 벗어나 있거나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예, 기분이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죠. 아, 이거를 돌려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운동도 그렇고요. 식이요법도 그렇고, 이게 뭔가, 내 목표대로 이게 다 그,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생각 마시고 그냥 조금 정상 범위에 대한 어떤 강박을 그 의사들도 좀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약간 뭐 벗어나는 걸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아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막 약간 더 무리를 하셔가지고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뭐 약간 넘어가거나 뭐 좀 못 미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그게 또 되나요? 이게 딱 지표가 보이는데 예. 너무 무리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892님 오랜만에 가족끼리 볼링을 쳤어요. 고등학생 딸 둘이랑 남편이 내기를 했는데 어린 딸들 이겨먹겠다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더니 결국 손가락을 접질려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잔소리도 안 납니다. 또 승부근성이 또 발동을 하셨네. 아이고 참. 예.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평소 때 조용히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뭔가 내기를 하거나 승부를 딱 걸면 어우 그냥 예. 돌변을 한다니까요. 아니 뭐 승부는 승부니까 이기는 건 좋은데 막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하면서 막 빨리빨리 하라고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예. 아니 볼링 가족끼리 뭔가 화합 차원에서 즐겁게 하러 간 거였는데 왜 거기 승부발동을 걸어가지고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막 너희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게 취지는 아니지 않나요? 예. 결국에는 손가락을 접질려서 예. 아이고 몸이 경직이 된 겁니다. 예. 승부에 이제 눈이 머신 거죠. 뭐 이럴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예, 자업자득. 아이고 그러게요. 5210님 1시간 반 열심히 걷고 들어갑니다. 땀을 너무 흘렸는지 아가 너무 마시고 싶네요. 이건 0칼로리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킬로칼로리 되지 않나요? 예, 0칼로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라떼나 다른 음료 마시 드시는 것보다 예, 아를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예.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 커피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레이드 엔터 벨룸의 니준 나우까지 두 곡 듣죠.

네, Lady Antebellum, 네, Need You Now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Lacey J. Dalton, Black Coffee, 예, 521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4606님, 저희 동네에는 번화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적한 동네인데요. 요즘 주변에 작은 카페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러서 커피 마시고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녀온 곳은 제가 첫 손님이라면서 막 구운 쿠키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좋네요. 예. 어떤 데 가보면 진짜 이 골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냥 주거지역이었는데 저희 동네도 어느 순간 그 약간 이제 그 구옥들이 좀 많은 그런 골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그냥 가게가 있고 편의점이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죠. 예, 갑자기는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곳에 뭐 무슨 이렇게 작은 전시를 겸한 그런 카페들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슨 화방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주말마다 가보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예. 그 뒤쪽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예, 배미라 씨, LM5 파티락 앤썸. 이 곡 드림팝 시작한 지 첫해 여름에 제 신청곡으로 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참 더웠는데 이 곡 들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기억이 나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8년 전이에요. 아, 그랬군요. 예. 들어야죠, 그러면. 예. LM5, 파티 락 앤썸.

비욘세의 Love on Top, 김세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잘 되어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선 늘 애매하게 굴길래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흘렀는데 뒤에선 저랑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설렌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다시 연락해볼까요? 뭐지?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인가? 네? 애매하게 굴길래 김세희 씨, 아니 왜 여성분들은 그렇다면서요? 너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대시하고 이러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내미가 떨어진다면서요? 그건 다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좋지. 네. 근데 아마 좀 약간 좀 앞서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 나의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김세희 씨가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조심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김세희 씨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녀가 이걸 보는 거는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연락하셔서 뭐라고 하시려고요? 다시 만날래? 아니, 연락해 보시는 건 좋은데, 잠깐만. 아, 그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예. 김세희 씨가 예 이렇게 먼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거면 그분은 좋아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김세희 씨랑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설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예. 좋은 감정. 아니 잘 되어가던 남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김세희 씨도 싫어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66님, 아내가 더위를 많이 타요. 예,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그런지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했는데 결국 오늘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었습니다. 제가 참았으면 될 것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잘해주자고 마음먹는데도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항상 이 시간에 꿈디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짜증내서 미안하고 항상 즐기고 웃으며 지내자. 사랑해 소영아. 사랑꾼이시네, 사랑꾼.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먼저 손 내미시면 아내분도 마음이 풀리실 겁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s This Way 신청합니다. 예.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eenage Dream까지 두 곡 듣죠.

3566님이 신청하신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s This Way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Teenage Dream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140님, 저는 선천적으로 알코올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두피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열이 올라와요. 오랜만에 주말 기분 좀 제대로 내보겠다고 맥주 두 모금 마시고는 에어컨 18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그러시구나.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저도 뭐 술을 뭐 예 그렇게 뭐 잘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예.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마시면 이제 빨개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얘져요 다시. 그래서 또 마시고.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예. 아 이러면은 딱 이제 저기 자제를 좀 하게 되죠. 예, 본인 몸이 그러니까. 7113님 예, 아내가 헤드폰 끼고 전자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입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아 나쁘시네. 뭐 이상해 보여. 윤성녀 씨가 신청하신 락웰 나이프.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일부 끝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듣고요. 저는 2부 드림스 여토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밀리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서행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 5차로 막고 1시간 가까이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에 약하게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0: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0: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포스트 말론 선플라워 송승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함께합니다. 록밴드 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린 작품이죠. 영화는 퀸이 결성된 1970년부터 1985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이브 에이드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 퀸 신드롬이 일었죠. 누적 관객 수가 무려 995만 명. 1000만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면서 퀸의 고향 영국에 이어 영화의 최고 흥행국이 됐습니다. 그 열광의 중심에는 이야기 곳곳을 채운 퀸의 명곡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먼저 한 곡 듣겠습니다. I want to break free.

런던의 히드로 공항 수화물 벨트는 오늘도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 앞에선 스물넷 파로크 불사라는 누군가의 짐을 나르며 어제와 같은 상념에 빠져들죠. 이 지겨운 일상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그의 고향은 동아프리카의 섬 잔지바르, 뿌리는 인도에 있으며 10대의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 다른 외모, 이민자라는 배경은 그를 늘 가장자리에 머물게 만들었죠. 주류에 속하지 못한 남자가 마음을 누인 곳은 미술 그리고 음악이었는데요. 특히 곡을 쓰고 노래하는 시간은 별 볼 일 없는 하루의 구원이 됐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릴 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의 머릿속은 늘 정체 모를 음표들이 두둥실 떠다니죠. 그렇게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남자는 운명처럼 로컬 밴드 스마일의 멤버들과 마주치는데요. 보컬을 구하고 있다는 그들의 말에 귓가를 스친 순간 파로크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기회였죠.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멤버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유난히 도드라진 인매, 촌스러운 차림새, 기묘한 분위기, 미심쩍은 이방인이 첫눈에 호감을 사기엔 역부족이죠. 그건 그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명해야겠습니다. 이윽고 무대 위에선 그가 첫 소절을 뱉습니다. 투박한 외모 뒤에 가려졌던 목소리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던 이방인, 파로크 불사라는 퀸의 중심, 프레디 머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퀸을 향한 세상의 환호가 커질수록 프레디의 고독도 점점 몸집을 불립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연인 메리 오스틴, 그녀의 사랑만으론 채워지지 않던 결핍은 끝내 그녀를 돌아서게 만들었고, 홀로 설 수 있다는 독서는 가족 같던 멤버들과의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늘 가장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남자는 이제 화려한 파티와 수많은 사람,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 있을 뿐입니다. 지독한 고독과 에이즈라는 병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바로 그 불사라를 프레디 머큐리로 만들어준 그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1985년 7월 13일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장을 가득 채운 7만 명의 관객이 꼭 거대한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로 하얀 민소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걸어나오네요.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첫음을 짚어내자 요란한 함성이 다시 한번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끔찍한 병마도 지독한 고독도 저 멀리 밀려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들과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퀸의 중심 프레디 머큐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8년에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퀸의 곡 세 곡 예, 들으셨어요. 먼저 퀸의 고집과 신념이 깃든 곡이죠. 예,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은 Under Pressure. 프레디가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폴에게 이별을 구하는 장면에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곡이죠. The Show Must Go On. 이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퀸 트리뷰트 앨범 중에서 발렌시아가 부른 Love of My Life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필립 마틴, 예, Look to the Sky. 427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08님, 그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부산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아들이 엄마 생일 예, 이렇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저러는 건 아니겠죠.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이미 늦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축하도 아니고 치읓기요. 아, 예.

저기 엄마니까 그냥 그렇게 했겠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교수님들한테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수님 치카치카 치크치크. 아, 귀엽네요. 버르장머리로 어떻게 이제 고칩니까?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 예.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늦었지만. 예.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연수 씨, 요즘 술을 좀 자주 마셨어요. 일주일에 뭐 두 번 정도? 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여러 폐해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다음날 우울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주를 해보려고요. 할 수 있다. 화이팅!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순식간에 이제 술을 마시면은 뭐 도파민이 확 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순간 이제 그 전보다 더 약간 예, 좀 우울한 순간으로 가게 되죠.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뭐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신청을 하셨어요. 이어서 카펜터스의 싱까지 두 곡 듣죠.

김현수 씨가 신청하신 사이먼 앤 가펑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리고 카펜터즈 싱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482님, 요즘 택배 물량이 많아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배송하다 보니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주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고객들이 보낸 감사 문자라던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해주실 때, 그리고 드림팝에서 나오는 재미난 사연들과 음악도 저에게 소소한 웃음을 줍니다. 덕분에 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하루 10시간이요. 어휴, 날씨가 더워지면은 더 땀도 많이 흘리시고, 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예,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예, 그늘에서 좀, 예, 쉬시는 것도, 자주 하셔야 돼. 아, 좀 이게 쉬시는 게 또, 여의치가 또 안 오실 거예요. 그쵸? 2482님한테, 예, 제가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신계순 씨가 신청하신 미나, 일첼로 니누나 스탄자.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뉴튼 패밀리 스마일 어겐 전해드리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공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고요. 1980년대 이탈리아 대학생이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를 활용한 시간 관리법을 개발하면서 붙은 이름인데요. 25분 공부 후 5분 휴식, 그리고 다시 25분 공부 후 5분 휴식. 이렇게 단기간에 시간을 짧게 쪼개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집중력 있게 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테고요. 그 에너지는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반드시 충전해줘야겠죠? 충전하기 딱 좋은 주말, 다음 주를 집중력 있게 보내기 위해 꿀맛 같은 휴식 즐기고 계신가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그해의 여름, 인피니트의 노래, 004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시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출발했고요. 6월 20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잘 쉬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또 잘 놀아야 또 그 에너지와 힘으로 공부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죠. 또 요즘같이 참 밖에 나가서 놀기 좋고 또 야외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에는 무조건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충전하고 즐기셨어요? 0240님, 남편이 출장 갔다가 동대구역에서 맛있는 막걸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파전 굽습니다. 여보, 출장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파전 맛있게 구워줄게. 좀만 기다려. 막걸리를 또 이렇게 출장 선물로 사오시는군요. 특산물인가 봐요. 막걸리엔 역시 파전이죠. 두 분이 아주 쿵짝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새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일도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태연이 부른 꿈 825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084님, 요즘 주말에 남편이랑 가위바위보로 집안일하기 정하고 있는데요. 저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못하죠? 지금 3주째 제가 져서 청소, 빨래, 요리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가위바위보 잘하는 법 저 좀 알려주세요. 다음 주엔 꼭 이기고 싶어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게 제일 공평한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실력 혹은 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저는 수긍 못하겠습니다. 저도 비법은 모릅니다. 1051님, 언니가 임신 중인데 오늘 제 첫 조카의 성별을 알게 된 날입니다. 딸이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 선물 고르는 중입니다. 사주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죠? 앞으로 계속 지갑 탈탈 털릴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어머나, 우리 공주님이 첫 조카로 찾아왔네요. 저도 축하드립니다. 1051님이 당분간은 저축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홀려서 가산을 탕진하실 것이 매우 확실시됩니다. 3665님, 제가 말이죠, 짝사랑하는 선배에게 용기 내서 고백했어요. 그동안 꼬깃꼬깃 접어뒀던 제 마음을 소중히 전달하고 생각해보고 답해줘 하고 집에 왔는데 지금 그 선배에게 톡이 3개나 와있어요. 저 근데 떨려서 못 읽겠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예, 안 읽고 끝나시면 안 되겠죠. 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예스, 노 혹은 웨이트? 예, 정말 궁금한

빨리 읽어보세요. 저도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예, 마음 졸이느니 읽고 다음 대책을 마련해 보시죠. 박혜경의 고백, 뜨거운 감자의 고백, 2318님 신청곡이에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6월은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도 자연을 만끽하러 떠나볼 건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축제의 섬, 그리고 캠핑의 성지로 유명한 가평 자라섬입니다. 북한강에 자리하고 있는 자라섬은요, 원래는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황무지였는데요. 꾸준한 개발을 통해 꽃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매년 봄, 가을에 꽃축제가 열릴 정도로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특히나 이 섬을 대표하는 꽃이 여기 이 빨간 양귀비인데요. 양귀비의 붉은 물결이 북한강의 푸른 물결과 대비돼

에서 눈길을 사로잡죠. 양귀비 말고도 울창한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을 찾아 산책길을 걷다 보니 색색의 물검을 뿌려놓은 듯한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솔솔 부는 강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스트레스를 싹 없애주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 광활한 꽃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한번 들렀다 가면 좋겠죠. 자, 이번엔 자라섬 서쪽 캠핑장 옆에 위치한 식물원인 이화원으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이화원은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란 예쁜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동서양의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곤충 전시관도 따로 있어서 나비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심지어 도마뱀도 볼 수 있어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까지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치유받는 기분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귀여운 동물들이 가득한 가평 양떼목장에도 들러볼게요. 저기 착하고 귀엽게 생긴 양들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우리를 반기네요.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당근을 직접 줄 수 있으니까 먹이 주면서 양들이랑 한 발짝 더 친해져 볼까요? 오물오물 먹이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엄마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어머, 여기 귀여운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알파카고요. 알파카와는 심지어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대요. 아직은 안 친해져서 알파카가 멋대로 막 뛰어다닐까봐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얌전하네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어캣, 토끼, 염소, 기니피그 다른 동물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토마스 쿡의 청춘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뽀뽀뽀님, 다음 달에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제가 좀 바빠서 친구가 계획 짜기로 했는데 오늘 여행 계획표를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 빵 터졌잖아요. 관광지 정보는 없고 맛집만 가득. 딱 제가 원하는 계획표였습니다. 즐겁고 배부른 여행이 될 것 같아서 벌써 설레네요. 세상에. 두 분이 그래도 스타일이 맞아서 다행이에요. 관광 위주로 또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불만이었을 텐데 두 분이 정말 그냥 식도락. 예, 이거 자체가 여행의 목적인 저도 살짝 예, 그런 파인데 그 먹는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0041님, 저 오늘 혼자 부산 뚜벅이 여행하고 왔어요. 해운대 가서 바다 보며 회도 먹고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작품 만들어서 인증샷도 찍고 왔네요. 혼자라 쓸쓸하긴 했지만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만족합니다. 잘하셨어요. 부산이야? 뚜벅이 여행을 하든 혼자 가든 너무 재밌는 게 많죠. 정말 오밀조밀 모든 것이 모여있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나름 알차게 보내고 오셨네요. 이 세계의 낭만 젊은 사랑 보내드립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김대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세계의 낭만 젊은 사랑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세라님, 저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교육원을 다니는데 76세 왕언니를 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열정도 넘치고 예상 문제 풀어도 단연 뛰어나세요. 언니랑 같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와, 76세 왕언니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요즘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70부터. 70대에 엄청난 활약을 하는 분들을 요즘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세라님도 이 왕언니와 함께 꼭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529님, 오늘이 친정아버지 기일입니다. 어느덧 아버지가 떠나신 지 7년이 지났네요. 근데 어째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리고 아프네요. 아버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쵸, 우리가 가족들이 떠나갔을 때는 어떻게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겠어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K-Will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전해드리죠.

0: 의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노영심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밤그대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상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해주세요. 2026년 돌아보면서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젠지, 반대로 후회되는 순간은 언젠지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채워나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뭔지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인절미 컵빙수 챙겨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B2B 그리워하다 386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성희님, 오늘 낮에 초등학생 아들과 남편 영화 보러 갔다 왔는데 남편이 피곤했는지 영화관에서 코 골면서 잠이 들었나 봐요. 옆자리 아저씨가 아이에게 아빠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했대요. 아이가 아빠 깨우랴 영화 보랴 너무 바빴다고 웃네요. 아이고, 근데 영화관이 의외로요 엄청 막 화면이 스펙터클하고 시끄러울수록 잠이 또 오더라고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피곤할 때는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 옆자리 아저씨가 그래도 우리 아이를 챙겨준 것 같네요. 5765님, 4남매 중에 부모님 영양제 사서 보내드리는 건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님 거 사드리고 제 영양제 쇼핑도 했네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죠.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었는데 이제 꼬박꼬박 먹어야겠어요. 그럼요. 진짜 몸 챙기는 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들려드릴게요.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먼저 들으신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어요. 4685님, 50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평온하게 잘 보낸 것 같은데 최근 늦게까지 잠도 안 오고 잠들어도 새벽엔 자주 깨고 이유 없이 짜증도 나고 아무래도 갱년기가 닥친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증상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잠이 안 오고 좀 이런 증세를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를 또 잘 넘기면 훨씬 더 즐겁고 풍성한 그 다음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잠잠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0208님,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매일 밤새서 논문 작성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같은 논문 쓰고 있다는 사실에 어질어질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여유롭게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노력한 시간들이 쌓였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룬 거겠죠?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가져야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1년 반. 근데요, 어떤 사람은 3년, 5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완성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0208님 이번에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가면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신승훈의 Loving You,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오신애님 신청곡입니다.

7년간의 사랑 화이트의 노래였습니다. 0230님, 저희 아내는요, 제가 야식 먹고 싶다 하면 뱃살 나와 참아 하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야식 먹고 싶다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로 배달을 시켜줘요. 별거 아니지만 괜히 서운하네요. 여보, 나 운동 열심히 할 테니까 나도 야식 허락해줘.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게 서운하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먹는 게 되게 사람 속상하게 해요. 2263님, 병원에서 듣고 있어요. 엄마가 골절로 갑자기 입원하셔서 간병 5일 차거든요. 엄마도 큰 수술은 처음이고 저도 간병은 처음이라 힘들었는데 그럭저럭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잘 회복하셔서 얼른 걷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골절 수술이 참, 이게 참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금방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온 가족이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수영의 라라라, 홍경민의 후, 조현진님 신청곡이고요. 이승철의 인연, 이어서 김경희님 신청곡,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이유의 무릎 4685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계절이 여름 맛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더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고 밤마다 기절하듯 잠이 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더운 날에 몸이 힘든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의 뇌도 다른 계절보다 두 배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뚝뚝 떨어진대요. 안 그래도 자주 깜빡한다 싶었는데 나 요즘 왜 이러지? 하진 않으셨어요?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나도 모르게 멍해지고 자꾸 멈칫하게 된다면 그거 그냥 여름 타는 걸 수 있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쉬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죠? 여름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재욱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어요. Season in the Sun 였습니다. 이 말재간도 좋고 참 서글서글하니 매력 있는 그런 분이죠. 정재욱 씨 오랜만에 만나봤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후 4시가 막 넘은 이 시간 어디서 여러분들 뭐 하실까요? 이번 주는 여름에 더위에 적응하느라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쓴 만큼 채워 넣을 줄도 알아야 이 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2558님이 주셨어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도시락을 싸고 있대요. 중3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주말에도 학원에 가거든요. 욕심 많은 아이를 둔 부모는 매일 바쁘답니다. 맛있게 먹고 지성에 차도록 열심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시면서 도시락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뭘 이렇게 많이 담으신 거예요? 대박이다. 다 맛있어 보이네. 과일도 있는 것 같고. 아, 디저트까지. 25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중3 따님. 그리고 오랜만에 와봅니다. 콩디.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이거든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에 쥐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다음 주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에요. 너무 신나요. 라라랜드들 잘 듣고

받고 있습니다. 2232님 오랜만에 이렇게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멋지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라는 걸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벌써 반이 흘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이본 응원 잊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감자 좋아해요. 요즘 핵감자 철이거든요. 시장 갔더니 맛있게 생긴 핵감자가 있길래 아이 간식을 쪄주려고 사왔습니다. 냄비에 올리고 딴짓하다가 냄비가 새까맣게 다 탔네요. 냄비 저거 비싼 건데 제 마음도 새까맣게 타요 하시면서 냄비가 타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 8823님이 보내셨습니다. 감자 좋아하죠. 매력 있는 감자전? 저는 감자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자 수제비? 좋아합니다. 감자 만두? 좋아합니다. 재료는 참 단순한데 맛이 깊어요. 그리고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지 않습니까? 그 대비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882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6382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을 준비했습니다. 때맞춰서. 원더걸스의 텔미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맛보겠습니다.

임정임님이 주신 문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6월은 매실의 계절입니다. 매실을 한 자루 사와서 장아찌를 담그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매실장아찌. 문제는요. 하나씩 들고 쪼개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기도 하고 입맛 없을 때는 매실장아찌 많은 반찬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손가락아 고생 좀 하자 하시면서 정임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새콤한 맛으로 입맛 도둑이 아주 딱이죠. 식후에 또 속이 더부룩할 때 연하게 물에 타서 마시면 또 속도 편하고 손가락아 고생 좀 하자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수경님, 5살 딸아이가요. 엄마 아빠는 방에 있는데 왜 자기는 자기 방이 없냐고 때를 써서 서재방을 치우고 있습니다. 콩디. 침대도 노란색으로 사달래서 저녁에는 침대 보러 쇼핑 갑니다. 저 어릴 때는 방 없어도 잘만 컸는데 아주 공주님 나셨네요 하시면서 최수경님 보내주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빨라요. 여러모로. 자기 물건을 둘 수 있고 어른 공간 말고 자기만의 공간이 욕심이 나는 거죠. 아주 똘망집니다. 최수경님. 그리고 여기는 발전소입니다. 네 개의 조가 2교대로 주야를 오가며 근무를 섭니다. 하루를 제대로 푹 쉬는 날이 없어서 모두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 시간에는 늘 라라랜드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듯합니다. 해드려야죠. 최인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회복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복경님이 신청하신 곡 수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오. 그리고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곡은요. 김영자님이 원하신 곡입니다.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오늘 주인공은요, 김미영님이 되겠습니다. 날이 확실히 더워져서 얇은 여름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작년에는 여유있게 쏙 들어가던 바지들이 올해는 꽉 낍니다. 입고 밖에 나가면 소화불량이 올 지경이에요. 이거 나만 이래? 너넨 안 그래? 하고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갱년기라 그래. 이렇게 뻔한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뱃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훌라후프를 돌리고 너튜브 보면서 플랭크도 하고 혼자만의 뱃살 줄이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중입니다. 저의 오늘 청플리는 집에서 홈트하면서 듣는 노래들입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노이즈의 체념, 마야의 진달래꽃. 저 큰 거 안 바래요, 콩디. 딱 1년 전 몸매로 돌아가고파요.

이번에 라라랜드 김미영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노이즈의 제념, 마야의 진달래꽃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고요. 할 수 있다는 상상 그리고 의지만 놓지 않으신다면 1년 전 몸매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지가 굉장히 많이 엿보였어요. 파이팅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장종성님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사정이 그렇겠지만 요즘 일이 많이 없네요. 저는 주야로 2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일이 줄어서 요즘은 주간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을 때는 야근이란 단어만 들어도 한숨이 났는데 요즘은 야근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뭐지? 싶어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예전만큼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며 열심히 버티게 되죠. 저는 오늘 청풀리에 일하며 듣는 노래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소녀시대의 힘내,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 노래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플러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장종성님의 청풀리 잘 듣고 왔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소녀시대의 힘내,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왔어요. 정말 힘들다는 사연들 요즘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또 일도 바쁘고 해서 늘 행복한 웃음 짓는 얼굴을 가지시면 어떨까, 저희분은 늘 바라봅니다. 우리 장종성님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초긍정적이셔. 성격이 이 사연에 보면 웃음소리 있잖아요. 히히 히히 엄청 많습니다. 종성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미영님하고 종성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입니다. 주말 이 시간은 헬스장에서 저와의 싸움을 한답니다. 이분도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저와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한지영님. 근데 잘 져요. 잘 져. 상체보다 하체 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꼭 이길 겁니다. 콩디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한지영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꾸준히 천천히 빌드업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4792님이 크레용팝의 빠빠빠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슬리버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0: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슬리버의 주제곡을 만나봤습니다. UB40의 Can I Falling in Love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 뭐 이런 거겠죠. 사랑에 빠지는 걸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샤론 스톤 주연의 1993년 개봉작입니다. 슬리버. 영화는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UB40의 Can I Falling in Love만큼은 아 이거 이러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죠. 1961년 발매된 클래식한 러브송을 UB40가 레게풍으로 다시 불러서 당시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사랑했죠. 오늘 주말에 명화 덕분에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0년 6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이번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토본.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토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0년 되겠습니다. 몇 월? 6월이 되겠습니다. 90년도 6월 셋째 주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조남민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저는 말입니다.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친구들과 깔깔 웃던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기분이야. 우리 조남민님. 그리고 백육경님. 아, 윤경님이구나. 제가 이름을 바꿔서 미안해요. 쏘쏘리. 토토본이 시작되면 사춘기 여학생이 됩니다. 완전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매주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두 시간이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진짜예요.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드릴게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을 겁니다. 커피 선물 나눌 겁니다. 오늘 퀴즈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가수 이름을 알려드리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하고 가수 이름은 김민우 씨가 되겠습니다. 김민우 씨의 데뷔곡이에요. 이 곡으로 데뷔를 해서 아주 크게 사랑을 받고 후속곡인 이병열차 안에서로 활동을 하다가 진짜로 군에 입대해서 소녀밴드를 꽤나 울렸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3번 사랑일 뿐이야. 이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헷갈리네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은 과연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3번 사랑일 뿐이야. 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보,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해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웃는 사람이 좋아. 나 김치볶음밥 잘하는 여자도 좋아하는데 내 이상형이 너무 까다로운가? 변진섭의 희망사항 이번 주 10위. 나 있잖아. 너를 많이 사랑했나 봐. 나를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너를 왜 이제야 그리워하는 걸까? 박정훈의 난 그대만을 사랑했나봐. 이번 주 9위. 나는 말이다. 우리의 만남에 후회 없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이번 주 8위. 자, 만나보겠습니다.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톱은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10위는요, 변진섭의 희망상. 8위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변진섭님의 희망상 이 가사를 좀 훑어봤는데요. 와,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네요. 봐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굉장히 멋쟁이죠?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아우, 타고난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센스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화룡점정이죠, 이거. 또 머릿결이 고우면 더 이뻐 보이고.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털털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귀여움이 있고, 그리고 봐봐요.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린대. 크,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얼마나 에너지가 좋으면 이 위로가 되냐고요. 진짜 매력이 엄청나게 많죠. 이 변진섭의 희망상 가사가 오랜만에 쫙 훑어봤는데 이 꽤나 여자 커트라인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위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까지 듣고 왔어요. 이어서 7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한 남자가 말이죠. 거리를 쓸쓸히 혼자 걸으며 생각했대요. 삶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떠나는 님이여, 당신은 깨어진 꿈인가요. 김현식의 넋두리 이번 주 7위. 어둠이 내리면 말이죠. 유리창에 슬픈 기억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남은 추억들이 빗줄기처럼 마음에 비를 뿌린대요. 햇빛촌의 유리창의 비 이번 주 6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쉬지 않고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네 삶을 담은 이야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이번 주 5위.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6위 그리고 5위 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토본 뮤직 고!

포토본 오늘은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입니다. 6위는 해피촌의 유리창 MB, 5위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4개 듣고 왔습니다. 80년 이 후반에서 90년대 사이 이때 20대를 보는 분들이라면 20대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잊지 못할 두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중가요인 4개가 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토토본 시간에는 퀴즈도 하나씩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셋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우 씨의 데뷔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후속곡은 후속곡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입양열차 안에서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객관식이라 보기도 있습니다. 1번 우정일 뿐이야, 2번 이별일 뿐이야, 3번 사랑일 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정답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진짜 이거라고 확신이 딱 들었는데도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시죠? 그거를 노린 건데. 정답 맞힌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를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남자들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대요. 진짜?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의 비오는 날의 수차와 이번 주 4위. 남자가 무대에서 한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이번 주 3위.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4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비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이어지는 곡 마지막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토토본에서요. 6월의 차트를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 5위는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의 비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4위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노래 두 곡이었었고 명곡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두 곡 다 너무 멋있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강인원, 김현식, 권인아 이 세 분이 노래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마냥 노래를 들어서 즐겁다라기보단 막 그런 씬들을 막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승철 씨의 마지막 콘서트 어우 소름 끼치네요. 이 노래 역시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이에요. 2위부터 소개해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은 어두운 마음도 환히 밝혀줄 거래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번 주 2위. 네가 나한테 물었지.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야. 너는 내 외로움 끝에 찾아온 단 하나의 빛이야. 너는 나에게 단 하나의 사랑이야.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이번 주 1위.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꼭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포토보 오늘 함께한 차트는 1990년 6월 셋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1위 곡은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우정일 뿐이야 아니었네요. 당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진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일 뿐이야.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057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주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레시피 수첩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자주 해줬던 반찬들이 쭈루룩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해도 그 맛이 날까요?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705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너튜브 보면 레시피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 그걸 따라서 해보면 또 얼추 맛있는 맛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하나 수기로 레시피 이거 몇 그램? 이거 두 스푼? 막 이렇게 레시피 수첩 만드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엄마 뭐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거 몇 수저? 이렇게 하고 공책에다가 적어놨던 거 그런 기억도 있을 정도니까 7057님 레시피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정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낮의 뙤약볕 속에서 우렁찬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밤에는 먹이를 찾아 공중을 헤매는 모기들의 공격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은 뭐가 그리도 수줍은지 잠깐 짠 하고 나타났다가 일찍 모습을 감추고요. 여름과 겨울이 점점 더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여름을 즐기기 위한 안파크로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Sometime Blues. 브라이언 세처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이 짧아진 만큼 팝송과 월드뮤직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노래가 더 생각나실까요? 마음 가득 응원하게 되는 노래들, 언제 들어도 감동이 밀려오는 노래들로 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이죠. 저와 함께 영화 감상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황문경님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밤중에 보미님 라디오 듣는 즐거움으로 항상 위로가 되는 낙으로 밤을 보낸답니다. 요즘은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지만 또 보미님 방송에서 듣는다는 건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팝스 프리덤이 그대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그 이유와 의미를 글로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거잖아요. 매일 밤 열심 청취자이신 공군님 그리고 이인님과도 함께 즐기겠다고 더운 날씨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잉거머리의 노래면 다 좋다고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준비했고요. 지금은 시원한 여름 노래 두 곡 먼저 보내드리죠. 밥씨의 라틴 러버, 샴푸의 트러블입니다.

챕터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그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My Love예요. 비틀즈가 해체된 후에 폴 매카트니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죠. 그때 그를 세상 밖으로 이끌고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아내 린다 매카트니였습니다. 폴은 린다와 함께 새로운 밴드 윙스를 결성했지만 초창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린다에게 바친 이 노래에 My Love가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비로소 윙스와 폴 매카트니는 새로운 출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My Love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2시간 남짓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가끔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꿔놓기도 하죠. 일요일에는 저와 영화 두 편 어떠세요? 시네마 스토리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안내할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좀 더위가 물러갈 만한 영화 가져오셨을까요?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좀 몰입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머리를 써야 돼요.
0: 아, 그래요?
1: 아니에요. 뭐. 근데 어쨌든 저는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존 크로울리 감독, 앤드류 가필드, 플로렌스 퓨 주연의 2024년작 We Live in Time이라는 작품입니다.
0: We Live in Time이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주인공은 이제 알무트와 토비아스라는 이제 연인이에요.
0: 네. 네,
1: 알무트가 여성이고 토비아스가 남성이고 각각 플로렌스 퓨와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커플이에요. 알무트는 실력 있는 셰프고 그리고 토비아스는 대규모 시리얼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이들의 행복한 일상으로부터 출발한 영화는 시작하고 한 5분쯤 됐을 때 네. 갑자기 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요. 알무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죠.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0: 암이군요.
1: 종양을 왜 제거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알무트에게 종양이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통스러운 항암 과정을 알무트는 겪어야 하고요. 근데 이제 연인인 토비아스는 굉장히 이제 의연하게 그 할 일들을 받아 적으면서 이제 서포트를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병원을 나오면서 알무트가 토비아스를 붙들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항암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또 수술이 가능해지면 수술하고 또 항암을 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낸 항암을 또 겪고 싶지 않고 그럴 자신도 없고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남은 몇 개월을 즐겁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이 영화 제목 We Live in Time 좀 직역을 해보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산다 정도가 될 텐데 특이한 점은 통상적 시간 순서대로 영화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면서요.
1: 네. 이 영화 그냥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심파극에 가깝죠. 그런데 이 영화의 진정한 승부수는 그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배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시간 순서를 마구 뒤섞어 놓습니다. 알무트가 항암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 뒤에 토비아스가 시리얼 회사의 입사 면접을 보는 과거의 장면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붙어요. 토비아스가 알무트를 만나기 전에 이혼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장면과 전혀 다른 바이브의 장면들, 그것도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관객이 이해하려면 네. 계속 집중해서 영화를 퍼즐 풀듯이 봐야 되는
0: 그러네요.
1: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에 이제 알무트와 토비아스의 첫 만남도 보여줍니다.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잘 모를 때 두 사람이 만나게 연인이 되기 전이죠. 근데 앞에서는 굉장히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두 사람이 서로 대면 모르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영화인데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누구나 다 겪고 그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을 해볼 때 우리가 기승전결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슬펐던 순간, 뭐 행복했던 순간 이렇게 파편적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삶이든 사실 그 기쁨과 슬픔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이 합쳐져서 네.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화 속 두 연인의 시간을 조각조각 들여다보면서 관객은 어느 것이 슬픔의 조각이고 어느 것은 행복의 조각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그때 충실했고 그때그때 진심이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사랑의 역사, 인생을 이루었다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2: 영화를 보면서 기억과 시간, 사랑을 좀 들여다보는 거네요. 네. We live in time. 음악 들어봐야죠.
1: 네. We live in time의 삽입곡 존 마틴이 부르는 Don't Want to Know 들려드리겠습니다.
2: 자, 이 곡 듣고요. 다음 영화 소개해드리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시간을 매개로 한 러브스토리의 영화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영화는요. 존 크로울리 감독, 앤드류 가필드, 플로렌스 퓨 주연의 2024년 영화 We Live in Time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걸까요?
1: 네, 이어서 소개드릴 영화는 조금 더 직접적인 시간 여행에 관한 러브스토리예요. 로베르트 슈벤트케 감독, 에릭 바나,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은 2009년작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작품입니다.
0: 시간 여행자의 아내,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내가 주인공인가 봐요.
1: 뭐 그런 셈이죠.
0: 어떤 내용일까요?
1: 주인공 헨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주인공인데 네. 이 에릭 바나가 연기하고 있는 헨리라는 남성은 어릴 적에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네. 최초로 시간 이동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질병 같은 건데 네. 그리고 또 항상 시간 이동을 할 때 다른 그 시간대 물건들은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알몸으로 어딘가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진 거죠. 네. 항상 떨어지면 옷을 어디서 훔쳐서 도망치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취직도 하고 뭐 그래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28살에. 헨리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리따운 묘령의 여인 클레어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클레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랑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평생 기다려왔고 사랑해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클레어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시간 여행으로 온 헨리를 만나거든요. 그때부터 좋아해 왔던 거예요. 네. 근데 클레어의 삶 속에서 헨리가 각각 다른 나이에 시간 이동을 한 헨리가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왔었고 클레어는 헨리가 시간 여행자란 사실을 다 알면서도 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 예고 없이 사라지는 네, 남편 때문에 네네. 정말 스트레스가 많겠죠. 네. 그 심지어는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다른 나이의 헨리를 만나기도 해요.
0: 이건 좀 네. 네.
1: 그리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바라던 아이도 가졌는데 네. 문제는 아이가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남편의 유전을 받아서 네. 뱃속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0: 그러니까 시간 여행 소재 영화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만의 차별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1: 보통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은 일단 본인의 의지로 시간 여행을 하거나 최소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자신의 그 시간 이동 능력을 컨트롤 할 수 없는 그 주인공.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하면 보통 다른 영화에서 막 과거를 바꿔놓거나 뭐 미래를 바꿔놓거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전혀 이 영화에서는 그 어떤 걸 바꿀 수 없는 설정으로 등장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시간 여행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소재일 수 있죠.
0: 그쵸.
1: 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러브스토리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꿉친구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어린 시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헨리는 35살 때 6살의 미래 아내가 된.
0: 네. 이런 수가 있네요.
1: 클레어를 만나는 굉장히 네. 로맨틱한 네,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클레어는 이 남자에게 굉장히 운명적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시간 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거긴
0: 그렇죠.
1: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혼 후인데요.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헨리가 시간 여행 가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좀 있다가 그런데 미래에서 온 헨리가 또 나타나서 또 그 헨리하고 결혼하게 되는 네, 굉장히
0: 복잡하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시간형을 한번 떠나면 도대체 얼마나 가 있을지 기약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기다리게 되는 약간 이상한 형태의 계속 기다리는 아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 영화가 막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영화 자체의 흐름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헨리가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던 겨울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봄, 그리고 서로에게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커피향 같은 가을, 그리고 다시 한번 잔인한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희망을 남기는 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어쩌면 그 순환이라는 계절이 갖고 있는 인생과 유사성을 활용을 하면서 또 다른 희망의 시작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영화는 그 두 배우의 지분이 굉장히 커요.
0: 네.
1: 에릭 바나도 그 시절에 그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였고 레이첼 맥아담스는 워낙에 매력적이고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여배우잖아요. 이 두 사람의 궁합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리즈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몽골몽골해지는 네, 그런 작품이어서 좀 보는 분들 좀 굉장히 눈호강을 하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사랑이 좀 순환이라는 계절이나 시간을 함께 넣어서
1: 네.
0: 좀 독특하게 푼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영화 음악 한 곡 들어봐야죠.
1: 네,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 OST 중에서 라이프하우스의 노래로 브로큰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시네마 스토리 마칠게요. 오늘은 시간을 매개로 한 러브스토리 영화였죠. We Live in Time 그리고 시간 여행자의 아내 이렇게 두 작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시간 여행자의 아내 OST 중에 라이프하우스의 브로큰 듣고 왔습니다. 황문경님 기다리고 계시죠?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앵거마리의 노래 중에 이 곡은 어떠세요? Make This Moment 준비했고요. 이어서 니나 시몬의 I Love You Porgy,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멜 투메의 Strangers in the Night까지 들려드릴게요.

앵글마리의 Make This Moment, 니나 시몬의 I Love You, 포기,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마일 토마의 Strangers in the Night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하지여서 밤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루를 천천히 정리할 시간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좋아하던 일은 조금 더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아쉬웠던 일은 밤하늘에 살짝 내려놓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와인잔 하나를 손에 들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데요. 슬프게도 우리는 독일이 아닌 한국이고 새벽부터 와인을 마시기엔 살짝 무리지만 와인 하이킹의 여유로움 정도는 따라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권진아의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독일에요. 헤펜하임과 츠빙헨베르크 사이를 걷는 와인 하이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 스팟에서 와인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팟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퀘스트 깨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와인도 마시고 중간중간에 음식도 먹고 하이킹을 하면서 숲속 풍경도 구경하고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로 이렇게 산책하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웰니스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술을 거의 안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새벽이고 이르기도 하니까 뭐 술 대신에 와인 대신에 따뜻한 차, 아, 차가 아니면 포도주스라도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아침 여유를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좋네요. 이 하이킹을 여러분들 뭐 등산 가시는 분들 가끔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등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산 속에서 사색도 하고 좀 풍경도 보면서 네, 술까진 모르겠고 일단은 좀 요즘에 한번 등산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날이 좀 더워지면서 아, 안 되지 너무 덥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요일 여유 잘 만끽하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얘기들 나눠봐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이에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박효신의 노래 야생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7064님, 버블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집 근처에 없어서 배달로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주문 금액이 있잖아요. 결국 혼자 마실 건데 버블티를 세 잔이나 석 잔이나 주문했어요. 이러니까 살이 찐다니까요. 혼자 다 마셔야 하잖아. 하시면서 세상 기분은 좋아 보이시게 하트를 붙여주셨네요. 혼자 다 마셔야 하잖아 이러면서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저도 버블티 진짜 좋아하는데 무슨 맛을 시키셨나요? 아, 만약에 제가 석 잔을 고를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제 저의 원픽은 전 타로 밀크티를 마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피스타치오 밀크티 먹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 얘가 단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없거든요, 거의. 네, 윈터 멜론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제가 그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그때부터 먹었던 그건데, 윈터멜론이 동과라는 뭔가 약간 중국식 과일 같은 거래요. 근데 저도 뭔지 모르고 윈터멜론? 멜론 맛이 왜 안 나지? 하면서 항상 먹었었어요. 근데 맛은 살짝 뭔가 누룽지 맛?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고소하니 달달하니 누룽지, 달달한 누룽지 맛이 납니다. 근데 걔가 우리나라에도 20년대 초까지는 팔았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 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윈터멜론. 그거 진짜 먹고 싶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윤종신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오혁 소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9위 EXID의 아예로 시작합니다. 2015년 4월에 발매된 EXID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에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입니다. 썸붕을 표현한 솔직한 가사가 귀여운 노래예요.

자, 마지막으로 1위 곡 1위는 엑소의 럼미라이시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 노래 들으면 캐대연의 사자보이즈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519님, 남편이랑 전을 부쳐 먹으려는데 김치전에 오징어를 넣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추전에만 오징어를 넣어봤지 김치전은 안 해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김치전은 말 그대로 김치 아니면 청양고추 딱 그 정도만 들어가야 맛있지 않아요? 아하,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김치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이란 모름지기. 예. 좀 다양한 구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치전은 정말 김치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징어를 넣으면 오히려 좋아할지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해물파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해물파전 중에서도 홍합도 들어가고 그 오징어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씹는 재미가 있는, 저는 식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식감이 다양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전에 저는 오징어 넣는 거 오히려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좀 먹을 맛이 날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약간 초딩 입맛이라 막 치즈 넣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까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저의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김치전 파들 모여보세요. 김치전 무슨 맛으로 먹는 겁니까? 매콤한 맛으로 먹는 건가요? 해물파전도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콤해지잖아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다영의 바디.

다영의 바디 듣고 오셨고요. 3045님, 저 사실 어제 고등학교 때 첫사랑 친구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물론 둘이 만나는 건 아니었고 친구들 여럿이 보는 거였지만 나름 엄청 꾸미고 준비해서 나갔는데 걔만 안 왔더라고요. 짜증나서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잤어요. 아 진짜 현실 공감 사연이네요. 아 또 온다고 들떠가지고 막 엄청 꾸미고 막 설레면서 나갔는데 안 온다 했을 때 그 허탈함이란. 아 그러면 갑자기 김이 확 세면서 집에 갈 시간만 체크하고 집에 와서 아 뭐야 괜히 꾸몄잖아 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자기. 그래도 마지막에 엔딩이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네. 라면을 끓여 먹고 잤다는 게 그래도 그 순간에 뭔가 아 좀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근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첫사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 왜 그때 안 왔어? 이렇게라도 한번 빌미를 삼아서 문자 한번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너 온다 했을 때 기대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러면 그럼 너무 플러팅일까요?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만남을 추진해 보신다든지. 설레네요. 네. 첫사랑을 여러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사랑이 뭘까요? 처음 만났던 사람이 첫사랑일까요? 제가 마치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는 학생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첫사랑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괜히 궁금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9: 토익은 해커스
1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지금 바로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마지막 곡은요, 패센저의 Let Her Go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목요일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네, 과연 어떤 곡일까요? 영국 록밴드 퀸의 1984년 발매곡 Radio Gaga입니다. 이 radio, 라디오에 대한 감정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들으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들으셨죠? 잘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d sit alone. 나는 혼자 앉아서 and watch your light. 당신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지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난 혼자 앉아서 당신의 이때의 당신은 누굴까요? 맞아요. 라디오, 네, 라디오를 이렇게 your light, 라디오에 거기서 나오는 불빛을 묘사를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My only friend through teenage nights. 10대의 밤들을 쭉 함께한 나의 오래된 유일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were my only friend.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이처럼 you were이 앞에 생략이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rough teenage nights. 이게 10대 혹은 10대 시절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대 시절 동안, 10대의 밤 동안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어. And everything I had to know.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I heard it on my radio. 들으셨죠? I heard it on my radio.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말입니다. 라디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아주 굵직한 메시지가 들렸어요. So don't become some background noise. 자, background noise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배경 소음, 뭐 배경 잡음 정도 되겠죠? 근데 don't become some background noise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배경의 소음 같은 존재가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A backdrop for the girls and boys. 이번에는 backdrop라는 단어도 들렸어요. 이것도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Backdrop for the girls and boys. 이 소녀들과 소년들을 위한 배경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이 don't가 앞에 있는 문장과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녀들과 소년들인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묘사를 해주죠. Who just don't know or just don't care. 그냥 모르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또 And just complain when you are not there. 네가 없으면 그저 complain,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경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You had your time. 여기서 you had your time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시간이 있었다가 아니고 너에겐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You had the power. 그리고 너는 힘도 있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하지만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 이 중에 finest hour이라는 표현이 들렸어요. fine에다가 est, 끝부분이 붙은 표현인 거죠. finest hour,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통째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Radio라고 외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와, 네, 현장감 있게 진짜 떼창 가능한 부분이겠죠. All we hear is Radio Gaga. 우리가 듣는 건 오직 뭐뿐이라고요? Radio Gaga, Radio Gugu, 그 다음 Radio Gaga 이렇게 들립니다. All we hear is Radio Gaga, Radio Blah Blah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풍자적인 느낌도 드네요. Radio, what's new? Radio, 새 소식은 뭐야? 예, 새로운 소식 뭐야? Radio, someone still loves you. 아, 가슴이 따뜻해지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그죠? Someone, 누군가는 still loves you. 여전히 아직도 널 사랑해 라는 문장입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예, 이 문장도 아주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아주 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긴 한데 우리한테 상상력을 무한 발휘시키고 또 위로해주는 존재로 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주시죠. 퀸의 Radio Gaga.

0: 그럼 자신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라는 문장입니다. I heard it 다음에 on my radio 였잖아요. 그것을 over the radio로 바꿔보겠습니다. I heard it over the radio. 난 그걸 라디오에서 들었어. 라는 대표적인 문장을 이제 대체 문장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 뭐였죠?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이 문장이었습니다.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이 있는데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문장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for you 라고도 for you를 덧붙일 수 있는 문장인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겨울에 소개해드렸던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제목의 곡이 떠오릅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Someone still loves you.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re's still someone who loves you. 이 표현도 가능하죠. 또 somebody still cares about you. 이처럼 cares about you. 이 동사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Someone still loves you. Someone still loves you. Someone still loves you. 네,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담아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요, 가요계의 보석 주얼리에 대한 얘긴데요. 주얼리가 20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서인영 씨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주얼리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줬는데 변함없이 멋진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주얼리의 노래 들어볼까요? Again, Superstar.

0: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요, 라이즈의 컴백 소식 알려드릴게요. 라이즈가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벌써 데뷔 4년차를 맞은 라이즈, 이번 앨범에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세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타이틀곡 Do Your Dance,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던 에픽하이 타블로 씨의 딸 하루양이 단독 작사를 맡아서 컴백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두 곡 듣고 올게요. 라이즈의 신곡 Do Your Dance 이어서 Get a Guitar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1: People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노래 Do Your Dance 그리고 Get a Guitar 두 곡 듣고 왔어요.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하은채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갈 거예요. 택시 투어까지 신청해놔서 완전 기대됩니다.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예쁜 거 잔뜩 보고 제주도 제대로 즐기다 올게요. 우와, 택시 투어라는 게 있군요. 저는 그때 봤던 게 신기했던 게 대전에 빵 택시 투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빵이 대전이 이제 빵지 순례로 유명하잖아요. 택시 기사님께서 그 빵집에 코스별로 같이 태워다 주시고 막 웨이팅도 해주시고 그 택시 안에서 빵을 먹을 수 있게 미니 식탁까지 세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누가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요?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혼자 빵 택시 투어를 하면은 살짝 어색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도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주도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택시 투어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홍기 마리아.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자취를 시작하며 내가 가장 아쉬웠던 건 화장실에 욕조가 없다는 거였다. 뜨끈한 물 받아놓고 핸드폰 보면서 반신욕하는 게 유일한 힐링이었는데 뭔가 나만의 루틴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아쉽고 속상했다. 그러다 동네에서 작은 목욕탕을 발견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네 어르신들의 발길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곳이라고 했다. 아주 어릴 때 말곤 가지 않았던 목욕탕.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도전해보기로 했다. 가방에 샴푸와 비누,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길,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긴장된다. 이왕 가기로 마음먹은 거 아주 뜨끈하게 지지고 와야지.

로널드 벌지의 Heart, Mind and Soul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이성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그쵸. 욕조가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반신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사우나가 목욕탕, 사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뜨고 있대요. 제가 그걸 많이 찾아봐가지고 저의 알고리즘에 뜨는 걸까요? 맞아요. 1인 세신샵도 유행이라고 해서 저는 가봤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그 숙직 근무 때문에 제가 이틀을 회사에 있어야 됐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세신샵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와, 이 돈이 아깝지가 않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아님께서도 목욕탕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목욕탕이 살짝 기대 못 미친다 하시면은 1인 세신샵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이렇게 되게 건강한 것들이 유행해서 너무 좋아요. 거기서 딱 시원하게 씻고 몸 지지고 그 다음에 계란도 먹고 식혜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옛날 목욕탕은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목욕탕마다 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음식점 맛집들이 또 있답니다. 그 목욕탕마다 제육볶음이 맛있다, 미역국이 맛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오랜만에 목욕탕 한번 가야겠네요, 저도. 사연 보내주신 이성아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엠플라잉의 환절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점차 늘기 시작해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밀리겠습니다. 또 오후 5시쯤엔 정점을 보일 전망인데요. 이동하실 때 시간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동선은 강원권에서 정체가 집중되겠고요. 서울 양양선은 설악부터 경기권 일대에 답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포에서 달래내 고개 쪽으로 차간격 넉넉하게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부터 서평택 사이도 수월한 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 양방향으로 소통이 좋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부근 갓길에는 보행자가 지나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별들도 잠이 드는 이 밤, 혼자서 바라보는 바다, 외로운 춤을 추는 파도, 이렇게 서성이고 있네. 오늘 밤엔 나의 곁으로 돌아와 주오 그대, 귀에 익은 낮은 목소리 다시 들려줘. 그대는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잊었나? 차가운 바람이 내 사랑을 지웠나? 모든 게 예전 그대로이고 달라질 이유 없는데, 내가 그대를 그리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6월 21일 일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에서 깨어나야 할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윤숙 님이 신청해 주신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으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아, 이 노래가 이렇게 절절한 연서였군요. 누군가의 편지를 읽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애틋해지는데요. 오늘도 우아조에서 하루 같이 시작해요, 여러분. 일요일 1부 우리의 영화에서 영화의 한 장면 들려드립니다. 어떤 영화인지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를 정해서 이리저리 엮은 음악들 들어볼게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규율이 엄격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마크. 친구도 없이 홀로 다니던 마크는 어느 날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해적 방송을 시작한다. 매일 밤 10시에 본인을 숨기고 해피 해리라는 이름으로 학교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속 시원히 방송하는 마크. 같은 학교 학생들은 마크의 방송을 들으면서 억눌러온 감정이 해소됨을 느끼는데, 부당하게 퇴학당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등 어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방송을 하는 마크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결국 학교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지역 언론까지 마크를 추적한다. 마크는 여자친구 노라의 도움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지만 갑자기 음성 변조 장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당황한다. 학생들은 해피 해리의 마지막 방송을 들으면서 운동장으로 몰려 나오고 자신을 응원하는 친구들을 보고 마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좋아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우린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린 모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포기한다고 강해지지도 않고 의지가 살아나지도 않아요. 그저 버티세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세상은 치유를 바라고 있어요. 나에게도 절실히 필요했던 치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믿어요. 목소리를 높여요. 살아야 해요. 좌절하지 말아요.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영화 볼륨을 높여라 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먼저 레너드 코헨의 Everybody Knows 였습니다. 낮에는 소심한 전학생이지만 밤 10시만 되면 방구석 해적 방송의 DJ 해피에리로 변신하는 마크의 오프닝 시그널 송으로 사용됐죠. 낮게 읊조리는 듯한 레너드 코헨 목소리가 한밤의 해적 방송에 부쩍 어울린달까요? 이어 들으신 곡은 픽시스의 Wave of Mutilation. 마크는 마음의 병이 있던 한 동급생과 라디오 방송 중 전화를 연결해 대화를 나누게 돼요. 하지만 그 친구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큰 충격을 받은 마크는 괴로워하고 이 곡을 방송에 내보냅니다. KBS 쿨 FM의 볼륨을 높여요가 떠오르는 이 영화 볼륨을 높여라. 1990년 앨런 무일 감독이 연출하고 90년대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에요. 영화 장미의 이름에 이은 리즈 시절의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볼 수 있고 청춘의 대명사 같은 영화 하면 가장 먼저 이 영화를 꼽는 분들도 많은 명작이죠. 청춘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키워드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청춘들의 방황, 고민, 사랑, 일탈, 그 밖의 모든 것들과 그것들을 철저히 억압하는 기성세대, 제도권,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까지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참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요. 청춘은 늘 아프기 마련이고 그 목소리를 내다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그 옛날에는 마크의 일탈에 열광하던 저였지만 지금은 변절해버린 기성세대가 되지 않았나 반성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인터넷과 SNS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요즘이라지만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종종 주파수를 잃어버린 외딴 섬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아조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받은 위로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가닿기를 바라면서 이 순간에도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팥빙수 한 그릇 맛있게 들으셨나요? 윤종신의 팥빙수, 유소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8277님, 아침에 어울리는 목소리 같네요. 차분하게 아침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 일요일 아침 차분하게 시작하셨나요? 김다혜님, 굿모닝 경아님, 10개월 서아랑 서아 엄마 김다혜 굿모닝 인사드립니다. 서아야 안녕. 같이 듣고 있으려나요? 김대희님, 김다혜님 반갑습니다. 박상철님, 매일 아침 청취만 하다가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반가운 말씀을. 6월 25일까지 콩 앱에서 월드컵 맞이 월드콩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콩 회원 가입하신 김에 참여도 해보십시오. 김효숙님, 고등학생 딸과 공통 관심사가 미술인데 6월부터 둘이 홍대 앞에 있는 화실 등록하고 그림 그리러 다닙니다. 사춘기 딸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갱년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픽한 화실. 생각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풀려요.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홍대 거리도 걷고 밥도 먹는답니다. 여러모로 정말 좋은 취미 선택하셨네요.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실지 궁금하네요. 활력 얻으시는 취미생활 잘하시고 한편으로 김유숙님의 작품도 기다려봅니다. 9080님 신청곡 들을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6944님 신청곡이에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아이유의 너랑 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아이유의 너랑 나 들으셨습니다. 9698님, 남편과 모임에 갔다가 1년치 술을 마시고 왔어요. 맥주 2병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1년치 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머리가 띵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모임에 참여해 간만에 웃고 떠들고 했네요. 술을 좀 드시는 분들께서는 뭐라고? 맥주 2병이 1년치 양이라고?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이라 이것도 대단하신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셨나 봐요. 미래의 주량까지 다 끌어모아서 드실 정도로. 5998님, 자, 우리 호흡 명상을 해볼까요? 가슴과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이 부풀 때까지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어줍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슬픔과 걱정이 올라올 때 이먹고 마음속으로 나직히 소리내어 들어봅니다. 들숨 날숨에 집중해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하셨어요. 명상의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한 방울의 위트도 빼놓지 않으셨네요. 이먹고 오늘도 여러분 심호흡하세요. 참 몸이 긴장되면요 숨이 얕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함께 가니까 마음이 긴장됐을 때는 몸을 푸십시오. 마음을 뭔가 진정시키는데 불멍도 좋죠. 박인희의 모닥불, 우미숙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고요. 박다니님 신청곡 이어져요. 이정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쇼리 실라

0: 내게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8: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네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언제나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꾹꾹으로 박기숙님, 이은혜님이 신청해 주신 이혜린의 포플로 나무 아래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마라톤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에 모여있는 마라톤 참가자들이 현재 출발을 했고요. KBS 앞을 지나서 현재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강대교를 지나 광흥창역을 돌아오는 구간입니다. 9시 30분까지 전면 통제 이어질 전망인데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 안쪽 도산대로 청담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방향 1, 2차로에 추돌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 없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봉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선 화도에서 서종 사이 소통 좋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7: little thing today, to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8: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엘리샤 케이스의 Doesn't Mean Anything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침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이 절기상으로 하지예요. 그래서 하지를 키워드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하지가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고른 곡입니다. 로맨틱 펀치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그리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하지 전후에 밤에도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는 현상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백야라고 하죠. 하지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짙은의 백야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로맨틱 펀치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짙은의 백야.

로맨틱 펀치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짙은의 백야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하지입니다. 하지 하면 먹을 거 좋아하는 분들은 감자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 감자 정말 맛있죠? 그래서 감자 노래 골라봤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그리고 감자가 꼭 들어가는 요리 중에 카레 있죠? 노라조의 카레.

뜨거운 감자의 고백, 노라조의 카레 들으셨습니다. 우와, 한 알고리즘. 하지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본격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폭염과 온열 질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수분 섭취죠. 그래서 물 노래 준비했어요. 더운 여름, 물의 소중함, 간절함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대수의 물 좀 주소, 칼라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하지의 아침,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부석순의 거침없이 강은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 거침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하면서 응원의 마음 가득 담아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4620님 블루베리 수확 중이에요. 몇 년 전부터 언니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수확하신 블루베리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그 흰 가루가 블루베리 겉에 많이 일수록 신선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희끗희끗한 블루베리가 아주 한가득 있는 사진 보내주셨네요. 9587님 양파 뽑는데 뱀이 쓱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손을 툭 쳤더니 그게 아들한테 던져져서 아들이 자기한테 던졌다고. 그게 아닌데 미안 아들. 아우 뱀. 어머 정말 저는 만나면 정말 기함하고 말 거예요. 기절은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임정희님 한낮에 더운데 양산이 망가져서 서비스 맡겼더니 아쉬워요. 매장에서 3주 걸린대요. 어머 3주나요?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보통은 매장도 그 공장이나 다른 곳에 보내서 수선이 완료가 되면 또 다시 가져오고 그런 시스템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문의를 좀 해보시죠. 요즘 정말 햇빛 엄청 따가운데. 신순용님, 전 아무리 맛집이어도 웨이팅이면 가기 싫거든요. 근데 전에 유명 빵집 40분 줄 서서 케이크랑 롤빵 그리고 여러 가지 빵을 샀는데요. 머리 털라고 빵 사려고 줄 선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맛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왠지 다시 서진 않으실 것 같네요. 신순영님. 저도 사실 웨이팅을 잘 안 하거든요. 아유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물론 아주 멀리 여행을 가고 하면 뭐 다시 올 일이 없으니 그런 곳은 좀 참으면서 하지만 어지간하면 사실 저도 거의 웨이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은요. 박미경의 2부의 경고 8609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홍성호님 신청곡이었어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양은정님, 엄마 생신이어서 독수리 5남매 모여 식사하고 케이크 먹고 시끌벅적했어요. 언니가 요즘 편하다는 운동화를 사드린다고 해서 같이 갔다가 저까지 비싼 신발 한 켤레 얻어 신었어요. 엄마 생신이 매달 있으면 좋겠어요. 아, 신발이 많이 좋으셨나? 그건 아니겠죠. 아, 왠지 독수리 5남매가 그 빨강 노랑 파랑 막 이런 옷을 입고 엄마를 탁 둘러싸고 보호하는 어떤 그 만화 장면 같은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2095님 며칠 전 군산 여행 다녀왔는데요. AI 도움받아서 일정표 만들었어요. 아주 신나는 여행이었답니다. 세 자매끼리 여행 다녀왔는데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하고 그 AI 도움 받으셨다는 일정표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대단하네요. 시간대별 들를 장소 이동 시간 뭐 영업 시간 장소마다 먹거리는 어디 들러야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예쁜 그림까지 넣어서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이 한눈에 모든 일정이 다 보이는데요. 어떻게 다니셨는지 그냥 저도 같이 여행을 따라간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저 이거 군산 가게 되면 이 일정표 이용해도 되나요? 저작권 허락해 주시나요? 야, 이거 여행사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려나? 못 해 줄 것 같아요. 야, AI가 진짜 이제 모든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아주 즐거우셨겠죠? 6531님, 캐리커처 수업 끝나고 모임 과제로 제출해 봤어요. 하고, 아, 캐리커처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캐리커처가 특징을 잘 드러나게 그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저 이거 그림 보고 맞췄어요. 모델 한예진. 오, 야, 한예진님 얼굴이 딱 들어있는데요. 캐리커처 성공하셨습니다. 6531님. 6157님 신청곡 듣죠?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꾹꾹으로 이현주님이 신청하신 마룬5의 Sunday Morning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통제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의도공원을 출발한 참가자들이 광흥창역을 돌아 다시 여의도공원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와 국회대로 일대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차로 통제 중이고요. 9시 30분이 지나면 전부 해제되겠습니다. 이어서 돌발 구간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 지나 3차로 막고 공사하는데요. 수서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1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대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어서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한산합니다. 다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촌 부근 지날 때 1차로에 동물 사체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의 나를 갖고 있죠. 친구들 앞에선 뭐든 다 이해해주는 모습도 있고요. 후배들한테 너그럽고 일할 땐 깐깐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밖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상하게 집에만 왔다 하면 무관심하고 게을러지고 모든 걸 다 미룰 때가 있어요. 밖에서 힘들었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냅두어 주세요. 누구나 이런 핑계를 대기 쉬운 일요일인데요.